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자꾸 음식을 예로 들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예를 들 때 음식점, 음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왜 우리가 음식점 평가할 때 맛도 중요하고 뭐 분위기, 친절함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실 겁니다. 입으로 부지런히 맛보고 맛만 평가를 할 거면 굳이 어디 가서 뭐 먹을 필요는 없겠죠. 누군가와의 그 시식이 아닌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간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느끼는 기분, 이런 게 얼마나 큰 점수로 작용할지는 경험상, 아니 안 해봐도 알 일입니다. 함께한 누군가는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음식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이 저는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도 여행 가서 뭔가 좀 안 맞고 여행 갔다 와서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이라면 여행이라는 게 약간 미니멀 인생 같잖아요. 그 며칠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크게 놓고 봤을 때 겪는 여러 가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미니멀하게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여행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못 느끼는 게 여행지에서는 분명 나오더라고요.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든 함께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에 어떤 사람인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사이인지, 가서 얼마나 척척 잘 맞았는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시겠죠? 자,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문을 엽니다. 노추의 일주일도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물론 좀 짜여져 있는 틀이 있긴 해서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노춘의 음반가게를 함께 문을 열겠지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더 빛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명반 함께 꺼내 듣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원음 방송으로 검색하셔도 돼요.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프로그램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여유롭게 긴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김현철의 오늘 이 밤이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새해 첫날 떡국을 끓였다. 지난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마치고 부모님 댁에 들렀다가 받은 설 음식 재료와 과일이 집에 있었다.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서 고속도로가 너무 혼잡하다는 이유로 가급적 명절 전에 부모님을 찾아뵙곤 했다. 그래서 정작 설이 되면 부모님께 전화로 인사만 드리고 보통 날과 다르지 않게 혼자 느긋하게 휴일을 보낸다. 이번 설은 예외였다. 음력 설을 앞두고 향년 98세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는 슬하에 5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뒀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대가족의 기운을 흠뻑 받았다. 왜 결혼을 안 했어? 요즘 마흔은 옛날 마흔이 아니다. 결혼해야지. 친척들이 쏟아내는 명절 단골 멘트에 시달린 것도 오랜만이었다. 집에 홀로 있는 지금은 해방감을 느끼기보다 그런 잔소리와 간섭마저 그리웠다. 헛헛한 마음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었다. 떡국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면 나를 아는 불특정 다수가 좋아요를 눌러주든 댓글로 새해 인사를 남겨주든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줬으면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나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니 그런 생각과 마음을 싹 접는다. 적어도 100일 동안 사적인 용도로 그곳에 들어가 관심을 갈구할 일은 없을 것이다. 게시물을 올리지도 않을 테고 내가 팔로잉하는 이들의 일상도 구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고 나니 내 곁에 살아 숨쉬며 에너지를 나눌 현실 세계의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멋지게 떡국을 끓였는데 나눠 먹을 사람도 없다는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보이차를 우린다.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신미경의 느리고 명랑하게 매일 하는 심신 단련이었습니다. SNS에 늘 연결돼 있는 세상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수록 깊이 있는 몰입이 어려워지고 삶의 균형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밀도가 약해진 일상은 번아웃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고요. 다시 일시적인 자극을 쫓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대요. 이 책은 무기력과 번아웃에 시달리던 저자가 삶의 의욕을 되찾기 위해서 실천한 100일간의 작은 시도들을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일상 안에서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루틴을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 속을 걷기, 그리고 식탁 위에서 밀가루를 줄이고 제철 식재료로 만든 음식 먹기, 눈앞의 소소한 기쁨에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회복하기,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걸 써놓고 그 숙제처럼 해야 되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쉬운데 하루에 잠깐 짬내서 그거 하는 거 못하게 뭐 있어 싶지만 1년 내내 아마 이렇게 한 번도 못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0일 동안 이어진 작은 시도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따라서 해보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남궁옥분의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전해드립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3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부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화해 연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주 김원혜님. 김원혜님 잘 지내신 거죠? 그리고 참일수님도 반갑습니다. 햇살도 있고 바람도 부는 오전입니다 하셨고요. 6742 쓰시는 분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라고. 그러게요. 이제는 또 뭐 봄의 쌀, 화창한 날들 이런 얘기는 잠깐 했나 싶게 더위 얘기를 이번 주에 3자를 보게 돼서 지금 예보에 이제는 정말 여름으로 가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황금박지님도 이제 여름이네요. 낮 기온이 30도라니 어휴. 하지만 오늘도 노추와 파이팅입니다 라고 항상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림동 유리님, 그쵸. 요 며칠은 많이 덥네요 라고. 210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전원생활을 시작을 하셨나 봐요. 아니, 준비를 하고 계신 과정인가요? 그런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그렇죠. 이게 그 결정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전원생활 시작하실 분들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하라는 그런 얘기를 써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뭔가를 좀 뭐 새로 짓거나 바꾸거나 이런 거 하고 그쵸. 어느 지역으로 내가 이제 가는 거 거기에다 전원생활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직구해서 가는 거 이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이렇게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뭘 또 바꿔야 되고 또 지자체에 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처음 이제 터를 잡는 곳이라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아무리 찾아본다고 해도 살고 있는 분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하나씩 잘 다듬고 챙겨서

되는 걸까요? 아, 저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좀 더위가 좀 느껴져서 밤늦게 분리수거를 하고 왔더니 밖에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좀 열어놓고 좀 있다 보니까 또 기온이 금세 좀 몇 도씩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종잡을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도광택님도 오늘도 활기 있게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하셨고요. 활기차게 같이 시작해야죠. 0016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바람구름님, 또 꼬리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네, 꼬리님도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시죠. 향기님은 아카시아 꽃 향기가 향기로운 화창한 오늘 커피 한 잔 하면서 오전 시간 여유롭게 노추와 함께합니다 라고. 아카시아 향에, 맛있는 커피 향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여유로움이, 이게 가장 부러운 거 아닐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 나자레스의 Dream On 준비했고요. 파이어하우스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까지 두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17 쓰시는 분이 날씨 좋아요. 나무 그늘로 산책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나무 그늘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 옵션이 됐어요 이제.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게요. 한슨의 음밥 전해드려요.

한슨의 음밥 전해드렸어요. 이 노래가 나가니까 6793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예전에 이 노래 처음 들으면서 패러디 많이 했던 기억이 나신다고. 그렇죠. 음밥 조금 전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분도 밥을 먹을 때 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밥. 네. 이거 처음에 어떻게 읽어야 돼? 이런 분도 많았어요. 자, 문자는 3부에 또 이어가고요. 2부 끝곡으로 도광택님의 신청곡 폴리스의 에브리베스 유테이크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갈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입니다. 산울림 개구장이.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Renault.
2: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김선숙님도 오늘 좀 괜찮으신 거예요? 편도선 부어서 생일 식사 자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몸살이 나셨어요. 그죠? 빨리빨리 쾌차하고 이제 제가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다시 그 리듬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너무 뭐라 그랬나 봐요. 자, 오늘은 함께 명반을 들으러 가는 목요일이니까요. 이 노래 들으면서 함께 갈까요? 김완선 기분 좋은 날.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누춘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87년에 발매된 마이클 잭슨의 배드입니다. 최근 어제죠? 마이클 잭슨의 정기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제 주위에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분들이 오픈런처럼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음반 가게에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드는 마이클 잭슨의 7번째 정규 앨범이자 성인 이후에 발매된 3번째 앨범이에요. 이때부터가 마이클 잭슨이 본격적으로 팝의 황제로 불리기 시작한 때고요. 또 마이클 잭슨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를 굳히게 만든 그런 명반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전작이 스릴러였습니다. 이 전작이 초대박이 터지면서 이후에 나오는 음반이 과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다들 걱정 반, 뭐 기대 반 그랬었겠죠.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변화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아요. 전체적인 주제는 연인과의 사랑에서부터 뭐 자신에 대한 어떤 가십에 대한 항의 메시지도 있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노력하라는 평화적인 메시지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11곡이 실리는데 Just Good Friends와 Man in the Mirror를 제외한 모든 곡을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몇 곡만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전작들과 달리 전 곡에 퀸시 존스와 함께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앨범을 기점으로 퀸시 존스와는 또 결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록곡 중 Just Good Friends와 I Just Can't Stop Loving You를 제외한 곡이 뮤직비디오로 시작이 됐고 이들을 짝입기해서 문어커라는 영화를 만들었지만 뭐 반응은 그저 그랬다고 합니다. 앨범 발매 후에 마이클 잭슨은 16개월간 이 투어를 진행하는데요. 총 15개국을 돌며 44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123번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는 80년대에 진행된 투어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단독 아티스트로서는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앨범은 마이클 잭슨의 음반 중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음원으로서는 최악의 음반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 87년에 원본 LP 음반을 충실하게 리핑해서 디지털 포팅 못하고 판권 소유자들이 좀 마음대로 믹스와 마스터를 개조해서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의 음질이 탄생합니다. 계속 리마스터 됐지만 오히려 좀 더 악화됐을 뿐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판권 문제 때문에 LP 원본 음원을 합법적으로 리핑해서 디지털 음원으로 유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녹음된 LP판이 아주아주 귀한 앨범이 됐습니다. 앨범에서 세 곡을 들을게요. 마이클 잭슨의 Bad, 그리고 The Way You Make Me Feel, Man in the Mirror까지 세 곡입니다.

세 곡을 들었습니다. Bad 그리고 The Way You Make Me Feel, Man in the Mirror까지 들었어요. 문자를 4부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에 관해서도 노래 듣다가 이것저것 생각나신 문자들을 많이 주셨고요. 3부 끝곡은 우리 이재원님, 아이고 꾸리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두 분의 사랑이 언제나 영원하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우리 꾸리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문세의 소녀 3부 끝곡이에요.

WBS 원음 방송입니다. 학인이 사르기를 이러한 단체 생활에는 상벌이 분명해야 할 듯 하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상 없는 가운데 큰 상이 있고 벌 없는 가운데 큰 벌이 있나니 그대들은 나타나는 상벌에만 끌리지 말고 참과 거짓에 대한 마음 대중을 놓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1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화정님이 신청하신 노래 눈두렁 밭두렁의 다락방 함께 하셨습니다. 저 화정님이 햇볕이 벌써부터 자기 할 일은 엄청 잘하고 있네요. 더워요. 일찍 병원 갔다가 예약된 미용실 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아우성인 빈속 달래주려고 지인 식당에 왔습니다. 아, 가게 이름이 소풍이군요. 뭐 워낙 같은 이름은 많을 테니까 이건 굳이 뭐 이렇게 홍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아, 그래요. 소풍 가셨네요.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던 노래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인이 제 약간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지인이 뭐 카페하고 지인이 음식점하고 지인이 어쩐 그런 공간을 하면 그 생각에는 만약에 카페라고 하면은 거기를 약간 아지트 삼아서 좀 편하게 예, 드나들 수 있는 뭐 이런 걸 꿈꾸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가끔 너무 그 어떤 지인 찬스를 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친구분이 이렇게 또 식당을 하시니까 그 어떤 메뉴인지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게 이름을 보니까 아 뭔가 약간 한정식 쪽보다는 조금 분식? 경양식?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예. 김밥?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728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예전에 소시적에 마이클 잭슨 형님 따라 춤 좀 춰보려다가 성공한 적은 없지요. 그래도 즐거운 추억이 떠오르네요 하셨고요. 4106 쓰시는 분도 영화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보신 분들 빠르네요. 라고. 그러게요. 빠르죠. 그게 개봉이 좀 이렇게 미뤄지고 그러면서 계속 약간 아니 언제 이랬던 분들은 어제 아마 일찍 뛰어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036 쓰시는 분도 명곡들 원래도 명곡 파티이지만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영화도 생각하고 음악도 듣고 좋네요 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은 소풍 가면 그렇게 마이클 잭슨의 춤을 췄나 봐요. 상욱님도 반 대표로 나가서 상은 못 받았지만 상품은 못 받았지만 열심히 문워크를 쳤다고.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남자분들은 꼭 한 번씩 다 해보시죠. 근데 여자분들도 이게 남녀 뭐 가릴 문제는 아닌데 저는 그거 한번 발동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될까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도를 해본 적. 오늘 한번. 그리고 은정님도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김선숙님 제가 아까 잔소리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픈 사람한테 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항상 너무 바쁘게 부지런하게 바쁘게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쉬엄쉬엄 하시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잔소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몸살이 왔나 싶어가지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빨리 건강하게 돌아와서 많은 일을 그냥 하셔라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죠. 그리고 4298 쓰시는 분 어서 오세요. 아유 오늘도 그런 데이래요? 뭐 데이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사는 집 대문 밖에 빨간 장미가 넝쿨째 폈습니다. 그냥 보면서 기분 좋고 그러면 되죠 뭐. 023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하루 희망 한 조각 드넓은 하늘의 한 점으로 살아가길 노력하렵니다. 기원도 애원도 아니며 착실하게 나의 일에 열심히기를 약속하렵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네요 진짜. 뭔가 항상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돋보이지 않으면 혹은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누구 평가받으려고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내가 이 순간 만족하며 즐겼다면 그거로도 충분한 거고 그냥 모든 순간에 마음을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였어요. 아, 은경님도 그중에 그대를 만나 신청하고 싶었는데 어쩜 제 마음을 네, 그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우리 향기님이 알아주셨네요.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마린보이 아빠님 출첵합니다라고. 아, 항상 정겨운 닉네임들 들으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닉네임이나 그 성함을 좀 더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번호 말고 다 이렇게 좀 친근하게 불러드리려고요. 꼬리님은 노추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되겠어요 하셨고요. 이재원님도 감사라고 남겨주셨네요. 김정태님도 어서 오시고요. 임꺽정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문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임꺽정님 신청하신 노래를 먼저 전해드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해바라기 모두가 사랑이에요 신청하셨죠.

임꺽정님이 신청하셨던 노래 해바라기 모두가 사랑이에요를 전해드렸는데 아유 들으시면서 또 괜히 마음이 좀 그러실까봐 정확하게 어떤 연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3개월 정도 지금 좀 떨어져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들하고 손주도 보고 싶고 마음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마음을 좀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요즘 함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운 내시고요. 그리고 7856 뒷번호 쓰시는 분 신민호님도 반갑습니다. 중간중간 한마디씩 들려주는 멘토들이 80년 살아온 나를 미소짓게 만들어줍니다. 아, 멘트들이, 네, 그렇죠. 쉬는 날이라 운동 중이시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독수리로 닉네임 바꿔드려요? 앞에 그 성함을 좀 이제 말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권영준님, 사연 적다가 오늘은 포기하고 그냥 갑니다 하셨는데, 왜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7826 쓰시는 분, 커피님도 언니가 노초에 빠졌다고 그렇게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황금박지님도 네 문자 받습니다. 오늘 끝곡은 우리 차미수님의 신청곡 박상민의 비원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4: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는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불화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할 것인즉 오직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화합하는 속에서 일을 하여야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일도 잘 되리니 큰 성공을 하려거든 먼저 화합부터 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법신불 일원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선 성불재중에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견성을 해야 한다고 밝혀주셨고요. 견성은 청정 법신불을 보는 것으로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임을 아는 것이고, 성불은 원만 보신불이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행동이 다 선이 되고 법이 되어 자신 제도를 하는 것이며, 재중은 백억 화신불로 화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은 불공으로 타인 제도에 힘쓰는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일원상의 진리.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26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보는 견성. 그 견성을 통해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임을 알게 되고, 성불재중에 서원을 세워 법신불 이론상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 마음에 중심처럼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래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을 깨달아가는 견성의 즐거움이 성불재중에 서원을 세우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법신불 이론상을 체받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좀 더 뜻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탐방 만나보는 목요일이죠.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창작성가 마음 공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일어나

이슈 인 원불교. 김진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을 찾아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날 환담은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종교와 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출산과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교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원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참여와 역할에 기대를 전했는데요. 나상호 교정원장은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짚으며 사회가 친정과 이웃의 역할을 함께하는 돌봄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요. 이어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때 인구 문제도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불교적 관점에서 공익의 정신, 즉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 마음이 확산될 때 변화가 가능한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룬다는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환담을 통해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소아 의료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과제도 함께 논의됐고요.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앞으로도 양측은 돌봄 사회로의 전환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실천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진호 부위원장과 나상호 교정원장의 환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자석을 가지고 노신 적이 있으신가요? 쇳가루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자석을 내면 예쁜 모양들이 나옵니다. 학교 다닐 적에 책상 위에서 막대 자석을 가지고 같은 극을 밀고 대고 밀어내 목적지에 빨리 닿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자석은 다른 극끼리는 서로 달라붙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걸 아십니까? 양산 김중목 종사님의 궁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사님에게 궁합을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질이 급하면 느린 사람을, 소심하면 대범한 사람을, 부지런하면 얌전한 사람을 맞추면 대부분 잘 산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성격이 상반된 사람끼리 잘 산다는 것으로 상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으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석과 같이 같은 극끼리 맞서듯이 서로 성격이 같으면 화합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경계에 따른 일어나는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 내 안에도 거짓말하는 내가 반드시 있습니다. 도둑질을 보고 화가 나면 나도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솔성요론 10조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면 나를 살피라고 하신 이유와도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격도 다 제각각입니다. 나도 그중 하나이며 수만 수천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다양한 모습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 사람 정말 못됐다.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도대체 부모는 뭘 한 거야? 등등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경우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법 적용 측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으로서는 당연히 자제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한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복내정사에 계실 적에 등잔불 밑이 어두운 이유를 묻자 정산종사님께서는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알지만 자신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상에 가려 좋은 것은 내 모습, 안 좋은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듯이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알고 나를 챙겨야 공부인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강성원 교무님의 글 마음과 자석 만나봤고요. 이어서 투어스 내가 했으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창작성과 우리 하나 되어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원벌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전북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달 28일 대각계 규절을 맞아 전북교구 금강교당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9명의 득도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수여와 생일 선물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 대각계 규절을 기념하는 4.28 삼행시 대회가 진행돼 교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요. 또 청소년 밴드 원더들은 목탁과 죽비 등 법요 도구를 활용해 영주와 청정주를 연주하며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2부 야외마당에서는 기타와 색소폰 공연이 열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놀이잔치가 진행됐고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이면대 교수의 구강건강 강좌도 마련돼 지역주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원불교를 지나다니면서 대문이 없어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강의와 선물을 받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금강교당 본공에는 쑥 절편과 칫솔, 자일리톨 등 푸짐한 선물도 나눠 몸과 마음을 함께 채운 하루가 됐다고 하네요. 또 같은 날 전북교구 한동군 교당은 대각계 교절 은혜 나눔 실천으로 노성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성금 200만원과 장학금 100만원, 떡 20박스를 기탁했는데요. 한동군 교당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을 함께하기 위해 매월 독거노인과 장애인 20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동군 교당 정명원 교도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전북교구 일정입니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북교구청 4층 대각전에서 마음학교 7강 강의가 있습니다. 지난달 4일에 개강한 마음학교는 오늘 연불법 강의에 이어 앞으로 6월 6일까지 이론상의 수행 강의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같은 날 16일 오후 3시엔 전주지역 청년협력법회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주 수목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17일 오후 2시 30분엔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전북교구 상임위원회가, 오후 5시엔 교구청 1층 소법당에서 원덕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원불교 중구교당이 일원가족 다함께 법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주위의 인연들을 챙기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마련된 이번 법회는 부모와 스승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고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는 자녀들을 챙기며 가족이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청년 교도들이 주관한 일부 행사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성김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는데요. 먼저 서울교당 원사운드 밴드가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가족 및 단별 게임을 통해 교도 간의 화합을 다졌고 특히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고 성가 제목을 맞히는 게임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참신한 시도로 교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부엔 온전한 나를 회복하는 50일 서원 정진기도 해제식을 통해 마무리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지난 50일간 릴레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구교당 최원심 교무는 50일 동안 교당에 끊이지 않았던 기도 소리에 감사를 드린다며 기도를 통해 만난 온전한 나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섬김과 챙김으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정진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한 중구교당 교도들은 감사의 등불을 키워 지역사회와 각 가정에 따뜻한 은혜의 빛을 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엔 원남교당에서 교도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원남 한마당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

저렴하게 판매하는 과자회가 열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과자회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체험 부스가 마련돼 페이스 페인팅, 솜사탕 나눔, 인형 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적 건축미와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원남교당의 열린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휴식과 영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나눔을 통해 이웃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이론의 진리를 실천한 원남 한마당은 세상을 맑고 밝게 비추는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금 확인시키며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평온을 선물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다가오는 서울교구 일정 살펴봅니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한강교당 멀티룸에서 갑종거진 출진단 5월 기도법회가 있습니다. 박세훈 교무님이 강사로 함께 하신다고 하고요. 오는 20일 수요일엔 서울교구 여성회가 강원교구청과 춘천 일대를 돌며 문화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원불교 안암교당이 개축 동불식을 올립니다. 안암교당은 원기 56년 원남교당에서 연원하여 재기교당을 시작해 한결같은 서원으로 교단 청소년교화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후로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했는데요. 이번에 교당을 새롭게 단장해 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개축 봉불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하네요. 뜻깊은 자리 함께 하셔서 축하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울산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울산교구 하단교당에서 어린이 법문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어린이 법문축제는 대종사님의 발길 따라라는 주제로 대종사님의 생애를 담은 대종사 10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교당 곳곳에 마련된 체험부스를 방문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스탬프를 모아 법문 로드를 따라갔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을 쉽게 배우고 재미있는 만들기와 간식 체험을 곁들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법문에 젖어들도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각층에 마련된 코너를 통과할 때마다 어린이들의 성취감도 커져갔습니다. 법문축제에 참가한 한 어린이는 학교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다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게 돼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함께 간식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니까 신이 난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부산과 울산 지역의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교구 소식 만나볼게요. 지난달 27일 경남교구 동진주 교당이 장애인의 날 주간에 맞춰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랑의 무료급식 행사를 후원했습니다. 동진주 교당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교도들이 식재료 준비부터 배식과 정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는데요. 동진주 교당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20년 넘게 매월 자원봉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동진주 교당 남지연 본공회장은 원불교 열린 날을 맞아 은혜 나눔 행사를 장애인의 날 주간과 함께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원불교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구 서진주 교당 역시 같은 날 판문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쌀국수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의 손길을 실천한 건데요. 물품은 곧바로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양진 서진주교당 교무는 대각기 규절을 맞아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끝곡으로 창작성과 마음심기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3: 온
2: 경농의 스티온
3: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2: 온
3: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2: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3: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4: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어느 시에서 언젠가라는 말은 참 슬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닿지 못하고 흩어지는 한숨 같기도 하고 듣는 이 없는 잠꼬대같이 기약 없는 내일로 미뤄둔 마음들이 사실 다 언젠가라는 이름의 짐이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한번 가봐야지. 언젠가는 먹어보고 말 거야. 오늘도 습관처럼 뱉어놓고 잊어버린 약속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그 먼 미래의 조각들을 모아 지금이라는 눈앞의 현실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언젠가 하려 했던 슬기로웠을 일들을 멀리 두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조용필의 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반갑습니다. 푸른 잎사귀가 반짝이는 5월 14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라의 시간의 길을 막고 내가 정한 대로 흐르게 한다 라는 가사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지만 오늘만큼은 그 흐름의 키를 우리가 직접 쥐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언젠가는 슬기로워졌을 일들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가져다 놓고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로 오늘 하루를 꽉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정의 시작, 기분 좋은 12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석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시트러스 고결의 챔피언.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시트러스의 챔피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021 쓰시는 분이 희원씨 맨날 언젠가 빼야지 했던 살을 오늘 저녁부터 샐러드 먹으며 빼기로 했습니다. 제 시간의 길은 제가 정할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이제 정말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우리 이번 여름은 또 한번 건강하게, 예,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렇게 보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희원 팬님이, 어머나 제 팬이시군요. 희원씨 목소리 듣는 이 시간이 제가 언젠가 꿈꿨던 가장 행복한 정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순간순간 이렇게 또 행복한 문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 만들어가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뒷번호 1150 쓰시는 분은 오늘 제 도시락은 남편이 만든 주먹밥입니다. 오늘도 남편 사랑 에너지를 반찬 삼아 남은 오후도 씩씩하게 보내보려고 해요.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모두들 파이팅!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성시경의 키스할까요?

신승훈의 그대여서 고마워요, 성시경의 키스할까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558이 쓰시는 분이 시간의 길을 막고 내가 정한 대로 흐르게 한다는 노래 가사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오늘 퇴근 시간은 제가 정해서 칼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제일 좋은, 정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예, 퇴근 시간 정하기. 아, 기가 막힙니다. 뒷번호 2349 쓰시는 분은 아침엔 쌀쌀해서 챙겨 나온 재킷이 짐이 됐어요. 낮 기온 28도. 이제는 겉옷을 가방에 넣기엔 너무 크고 입기엔 너무 뜨겁네요. 제 팔에 걸린 이 옷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건 진짜 여름이 오고 있다는 신호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답! 딩동댕동! 여름입니다. 여름!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가디건 중에서도 제일 얇은 가디건, 바람막이도 거의 살이 보이는 그런 바람막이 갖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약간 쌀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챙기셔도 될 만큼 덥습니다. 1부 끝곡으로 에이핑크의 리멤버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Sister의 Loving You로 1부 끝곡 띄워드리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바로 맡겨주세요.
1: 경농이 만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대종경 유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달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전호성님이 희원님 날씨가 여름같이 덥네요.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호성님 맞아요. 오늘 날이 너무 덥죠. 예, 더위 먹지 않게 오늘 진짜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이제 주말까지 약 30도를 계속 육박하면서 더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기가 기승을 부리겠죠. 예, 모기약을 잘 챙겨야 되는 날씨가 왔어요. 뒷번호 4002 쓰시는 분은 맨날 바쁘다고 밀었던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오프닝을 듣자마자 지금 바로 통화 버튼 눌렀군요. 눌렀거든요. 마음이 후련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 아주 칭찬해요. 이런 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드리는 걸로요. 뒷번호 8572 쓰시는 분이 희원씨 오늘 날씨 이거 실화인가요? 차에 탔는데 실내 온도가 33도라 깜짝 놀랐어요. 5월이라 아직 봄옷을 입고 나왔는데 더워요. 길가에 핀 꽃도 왜 이렇게 뜨거워 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야, 여름이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이제 자차가 그 유리가 좀 위쪽에도 되어 있고 앞쪽에도 옆쪽에도 예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머리 정수리가 뜨거워요. 어제부터 느꼈는데 내 머리 이러다가 저기 탈모가 슬쩍 올 것처럼 많이 뜨겁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밀짚모자를 진짜 사야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밀짚모자를 사서 예 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쓰고 다녀야 될 지경이에요. 너무 뜨거운 날씨에 제 정수리가 깜짝 놀랐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레인보우 18의 페스티벌, 리브하이의 꿍따리 샤바라.

레인보우의 페스티벌, 리브하이의 꽁따리 샤바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재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노란 장미를 텃밭에 심었더니 너무 예쁘게 컸어요. 올해는 분홍 장미와 빨간 장미를 받아서 텃밭에 심었네요. 내년이면 훌쩍 커 있겠죠. 신청곡은 유해준의 단 하나의 사랑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뭔가 텃밭 자체가 진짜 그 울창한 숲처럼 관리를 진짜

잘하셨어요. 나무도 엄청 파릇파릇하고 앞에 꽃들도 장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있는데 아 이거는 뭐 텃밭이 아니고 거의 산을 산 느낌 아닙니까? 아주 뭐 피톤치드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안 그래도 로즈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잊고 살아가곤 하는데 이런 날 제가 이제 또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으니 오늘 이제 또 와이프가 있는 분들 혹은 뭐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혹은 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선물을 예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예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장미 한 송이를 집에 갈 때 사가지고 드리면 참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순이님이 베란다 화분 분갈이 언젠가 하겠지 하며 한 달을 미뤘는데 지금 흙 만지고 있어요. 라디오 들으며 일하니 즐겁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화분들도 식물들도 굉장히 네 즐겁다고 생각할 겁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공기남에 잠시 멈출래.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공기남의 잠시 멈출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 곡 나왔네요. 2부 끝곡입니다. 에이핑크의 리멤버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2: 무한 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박우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자, 원유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양진안의 5월엔.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에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히스!

희쌤이에요. 디지털 시대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간편해지는데 낮아지는 문해력이 문제라는 말을 요즘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거 조금 더 애써 볼까요?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문장 안에 장르의 뜻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우리 가족은 음악을 좋아해요. 하지만 각자가 좋아하는 장르는 모두 달라요. 엄마는 트로트를 좋아하고 아빠는 클래식을 즐겨 들어요. 언니는 댄스 음악을, 저는 피아노 연주곡을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장르는 달라도 모두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역시 가족이랍니다. 엘리트 집안이네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족은 음악을 좋아해요. 하지만 각자 좋아하는 장르는 모두 달라요. 엄마는 트로트를 좋아하고 아빠는 클래식을 즐겨 들어요. 언니는 댄스 음악을, 저는 피아노 연주곡을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장르는 달라도 모두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역시 가족이랍니다. 이 문장에서 장르의 뜻으로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류, 2번 가수, 3번 빠르기. 이 문제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본 질문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보내주실 수 있겠죠?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트라이앵글의 Love is Jasmine, 나의 여름 설명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히쌤. 장르의 뜻으로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류, 2번 가수, 3번 빠르기. 요 문제가 나갔죠. 바로 정답은 네, 1번 종류였습니다. 이 문제는 22년도에 한글날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물어본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답이 1번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모른다고 답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2번 가수를 꼽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커가야 할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에 중심을 잡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부터 바른 길로 잡아가야 되는 게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한글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종류였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네 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8703 쓰시는 분이 희쌤 초등학생 문제라는데 순간 어라? 했네요. 요즘 애들 단어 공부 진짜 중요하겠어요. 정답 1번 종류. 우리 집 장르는 코믹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집도 코믹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집도 코믹. 요즘에는 저와 딸이 연기에 빠져서 매일 제가 못된 역할, 아이는 착한 역할. 예, 제가 쌍심지를 그렇게 많이 켜고, 너? 이러면서, 예, 예전에도 안 했던 연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예, 코믹스러운 집안이죠. 뒷번호 3827 쓰시는 분이 1번 종류, 처음 듣는 방송 같은데요. 아,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셔서 일단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 원음 방송이고요. 90년대 후반 가요부터 최신 가요까지 들려드리는 바로 음악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또 개콘 개그우먼 김희원입니다. 이런 건 못해 나를 버리고, 예, 소리하는 개그우먼. 그래서 화요일은 소리 코너도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짧게, 예, 바로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자주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2531 쓰시는 분은 1번 종류, 과학적이고 위대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나신일이 내일 5월 15일인데 무분별한 외래어보다 우리말을 애용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 아, 뒷번호 1277 쓰시는 분도 요즘 문해력이 화제라더니 이런 문제 좋네요. 당연히 종류죠. 저는 락 장르를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이돌 노래만 듣네요. 역시 장르는 달라도 우린 가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라이즈의 비하인드 더 샤인.

턴의 빛이 나는 너에게 그리고 라이즈의 비하인드 더 샤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3부 끝곡으로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방심하면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1장 법문입니다.

0: 이틀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렁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SF9의 여름향기가 날 춤추게 이지의 대체 노노 문스라핌의 셀러브레이션 띄워드립니다.

SF9의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이지의 대천노노, 르세라핌의 셀러브레이션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R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에서 가장 시원했던 때가 있었죠. 오늘 문득 차 안에서 본 온도계에 30도라는 숫자를 보며 그 뜨거웠던 운동장과 등 뒤에서 나던 땀 냄새 그리고 수도가의 물맛이 떠올라 잠시 미소 지으며 더위를 즐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 사연을 읽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그 한마디로 그 어른이라고 하죠.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동심이나 어떤 생각들은 다 배제되고 지금 어른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때 그 시절의 행복의 의미를 지금은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는 사실 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덥거나 춥거나 이게 무색할 만큼 오롯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뛰어놀고 그게 참 재밌었던 시절을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예, 아, 뭐 다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예, 그때 어떤 동심 모든 것들을 행복의 기준에서 재밌어하고 예, 그런 것들을 다만 1분이라도 다만 5분이라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거는 네,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매번 행복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되뇌이면서 네, 살아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477 쓰시는 분이 희원님 주차해놓은 차 안이 너무 더워요. 핸들이 뜨겁네요. 대구의 날씨는 초여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안 했다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저도 오늘 정수리가 정말 예,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투덜거렸는데 뜨겁지 않습니다. 예, 정말 광합성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달려갈 거예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의 신청곡 유해준의 단 하나의 사랑 아이의 기억해줘.

유해준의 단 하나의 사랑, 아이의 기억해줘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홍경환님께서 버스 운행 중 지금은 군산터미널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잠시 쉬며 어플로 기분 좋은 12시 들으며 출석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청취할게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경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내일 만나길 약속하면서 오늘 끝곡은 경환님의 신청곡 라붐의 상상 더하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이혼영의 가요세상. 반갑습니다. 인생의 히트곡은 빈틈에서 시작됩니다. 소명, 야야야,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레노.
3: 노래를 듣다 보면 말이죠. 음정 박자나 안 틀리고 기계처럼 완벽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어딘가 살짝 어설프고 투박해도 마음을 툭 건드리는 노래에 끌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곡이 히트를 하게 됩니다. 아마 뭐 히트곡이 되는 노래들을 가만 보면은 살짝 사람 냄새가 나는 빈틈이 우리 가슴에 와서 꽂히는 법입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융통성 없이 너무 꽉 짜여진 완벽함은 때때로 상대방을 숨막히게 합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더 매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혜진입니다. 아하 왕년에.

0: 안녕들 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오후 시간에 참말로 거시기 허게 잘들 보내고 계시지요? 내가 말이여 참말로 거시기 오고 기특한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말이여 요새 젊은 사람들이 몰래다가 남의 땅에다가 꽃을 심고 다닌다대. 아니 무엇이냐면 이 거시기 그 쓰레기 쌓인 공터나 또 버려져 있는 가로수 밑에다가 꽃씨를 몰래 심어놓고는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요. 이걸 거시기 뭐냐 그 게릴라 가드링인가 뭔가라고 허드마뇨. 원래는 허락 없이 꽃 심으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게릴라 거시기는 이 지저분한 땅을 갖고서 이웃들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거시기 이쁘냐 이 말이요. 예, 오늘의 거시기 이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꽃 심는 그 이쁜 마음들이 모이면 지나가는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죠.
1: 자, 힘든 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정연호 기죽지 마라. 정미애 님 찾아왔습니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맛보실래요? 모두 다 텀, 신재동, 장재봉이 함께합니다. 윤행희 씨 첫 번째 출제 기분 좋은 날이라고요. 햇살이 한층 더 반짝이는 5월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든지 오늘 하루도 마음이 자꾸 설레는 방향으로 흘러만 갑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덤덤덤덤. 네. 자, 이어지는 노래 이세벽의 나는 나 전해주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좋은 여가 세상. 오늘 날씨 끝내주게 덥네요. 더워도 우리 아자합시다 하셨고요. 조수정 씨, 오래살 눈부십니다. 오늘도 좋은 여가 세상 벗삼아서 행복한 오후라고요.

이른 새벽에 나는 나였습니다.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에, 날씨가 나른한 오후 시간 피로회복제 소년 가요세상 청취하면서 활력을 얻는다고요. 대전 김윤혜 씨, 꽃갈 아래를 기해 강까지 와서 힘든 나날 보내고 있어요. 가요세상 이뤄받고 힘내봅니다. 거창의 이연솔 씨, 봄을 느낄 사이도 없이 여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쾌걸 여사친.

자, 신림동 유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김혜성 씨 오늘 또 멋진 날씨입니다. 오늘 또 최고의 방송 좋은 영 가요 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부산 멋쟁이니 부산은 오늘 또 화창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조금 있는 날씨입니다. 아, 들어오셨고요. 신복순 씨 오늘 또 억수로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은 바람은 산란거리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방송 좋은 영 가요 세상과 함께 합니다. 하셨네요. 김소울의 난 몰라.

김서울의 노래 난 몰라까지 작게 맛을 본 노래였습니다. 아, 대구 동구의 최영할 씨가 많은 곡 주셨고요. 군배 이근종 씨가 오늘 가수 누구 나오냐고요. 네, 문초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운동 못하고 그늘 아래서 좋은 예가상 들으면서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셨네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주셨던 분 들으십시오. 대구의 이달의 씨.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응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에 SNS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앱이 있어서 예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또 사진을 이게 보면 음식점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음식만 있으면 식사하기 전에 그냥 찰칵찰칵 눌러댑니다. 그래서 아 맛있겠다 하고 찾아가게 되고 먹어보면 아니 그냥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뭐 줄도 한참 서야 되고 그랬는데 먹고 뭔가 이렇게 만족을 못할 때는 진짜 시간 아깝고 또 배신당한 시간까지 기분까지 듭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완벽한 맛집 탐방보다 이런 시행착오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 아닐까 합니다. 다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가끔 빗나가 있는 것들이 모여서 더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험을 해보고 느껴지는 그게 참 맛이고 참 느낌이겠죠. 네, 그게 또 사람 사는 재미입니다. 판단은 제가 하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남의 것만 따라가지 말고 내 것을 찾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김양의 박 터진다, 양지원 풀리네.

가사로 만든 이야기 나훈아의 사랑.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 일 없는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 그 안에서 마음이 쌓인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 큰 약속보다 작은 배려에서 더 깊어진다. 그래서 오래가는 사랑은 조용하다.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것은 화려했던 기억이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이다.

동서울 경기고속조합에 다녀와서 라디오 애청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다고요. 오늘 또 많이 덥다고요. 여명순 씨. 양영임 씨가요. 저희 아파트가 그래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풀도 뽑고 꽃도 심고 예쁜 조경도 하고 하단이 아주 예뻐요. 주민분들이 각자 꾸미고 가꾸십니다. 갖고 계시는 이모님 보면은 향긋한 커피와 비스켓을 대접해 드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독산동으로 놀러 오세요. 네. 오강역의 신나라 신, 네, 만년사랑 신청해 주셨고요. 신림동 유리님이 기죽지 마라, 늦게 들어오셨군요. 아까 나갔었는데. 파란수구 이미숙 씨가 수고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른 더위가 한여름 같아요. 점심 식사 후에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는 노래, 황용웅의 노래 부탁해요. 당신 편 꽃구경 황금빛 인생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화창한 오후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경 씨가 또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오후 집으로 오는 길에 화원의 꽃들이 너무 예뻐서 물끄러미 구경만 하려 했지만은 예쁜 꽃에 반하고 향기에 취해서 바카라는 허브 화분과 샤넬 로즈라는 고급스러운 이름에 맞게 붉은 꽃이 작은 장미꽃처럼 앙증맞고 예뻐서 홀린 듯 사들고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와서 거실 창가에 살포시 내려놓고 보니까 예뻐서 이가의 미소가 화분 하나로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좋으니 이 또한 세상 사는 맛 아닐까 싶어서 웃어봅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방송 조우영의 가요세상 노크해봅니다. 잘 오셨습니다. 노크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전미경의 노래입니다. 남자는 속으로 운다.

자, 신나게 2부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양경임 씨가 신청하신 신나라 쉿 오광역 전에 노래 전해드리면서 조금 있다가요 문초희 씨 손잡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

0: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육신의 병은 병으로 알고 시간과 돈을 들여 치료에 힘쓰지만은 마음의 병은 병인 줄도 모르고 치료해 볼 생각을 내지 않나니 이었지 뜻 있는 이에 탄식할 바 아니리요.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칠 것이나 마음의 병은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영원한 장래 죄고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자, 이 소개할 때 참 애매하더군요. 네. 예, 문초희 이 매니저가 부르는 노래, 예, 였습니다. 그래요. 그 원래 이름은 마아성이죠. 네. 흔들어보자. 흔들네. 자,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함께 합니다.
6: 그녀는 누구인가? 트로트를 맛깔나게 부르는 가수. 경부선을 탈까 호남선을 탈까 고민하는 트롯 깨꼬리,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찾겠다 깨꼬리 트롯 깨꼬리 문초입니다.
6: 네, 깨꼬리 같은 목소리 문초이 씨, 어서 오세요.
7: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6: 네, 네, 오랜만이죠.
7: 네네, 네. 엄청 오랜만이네요.
6: 그러니까 네, 1년이 두 번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7: 에이, 그래도 우리가 아, 그 그래요. 안에는
6: 그렇죠.
7: 네, 그렇죠. 얼굴을 또 뵀지요.
6: 그런데 그 아까 들어오기 전에
7: 네.
6: 그 분위기를 띄우는 건지
7: 네.
6: 분위기를 문재희 씨에게 좀 껄끄럽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7: 네네.
6: 많이 들었던 노래죠?
7: 아, 그렇죠.
6: 네.
7: 저 또 매니저님께서
6: 네, 네, 네.
7: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6: 네네네.
7: 드는 게 본인 이름으로 음반을
6: 그러니까.
7: 낸 게 아니라
6: 네.
7: 문초희 매니저라고 또
6: 그러니까.
7: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6: 네.
7: 이제 문초희 검색하면은 매니저님의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아니, 좋으신 분이다.
6: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문초희 씨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처음에 네. 생각을 했는데 문초희 씨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7: 그렇죠.
6: 그런데 그게 아니고
7: 네.
6: 본인의 곡을
7: 네.
6: 홍보하기 위해서 문초희 씨에게 딱 얹혀가지고
7: 네. 네.
6: 문초희 매니저면서 노래를 듣게 하면서
7: 네.
6: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게 알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7: 너무도 신기한 게
6: 네, 네.
7: 그래서 마성보다 네. 문초희 매니저가 더 유명하다. 네.
6: 아니 심지어는 의상에다가도
7: 맞습니다.
6: 네, 그렇게
7: 문초희
6: 뒤에다가
7: 문초희 매니저 이렇게 네. 또 이름을 네. 딱 새겨가지고 입고
6: 그러니까.
7: 다니세요. 네.
6: 그러면 행사할 때 1+1이라고
7: 네.
6: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7: 네.
6: 문초희 씨가 행사하러 가면 매니저도 가끔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고 가시나요?
7: 뭐
6: 서비스로?
7: 종종 만약에 뭐 이제
6: 네네.
7: 상황에 따라 그런 네네. 경우가 있긴 한데요.
6: 네.
7: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6: 네.
7: 저 말고 공연
6: 네.
7: 무대는 문초희가 있는데
6: 네네.
7: 문초희 매니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6: 그러니까.
7: 한다던가. 네.
6: 그러겠네요.
7: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을 내가 제가 이제 문초희가 찍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6: 그렇지,
7: 이게
6: 그렇지.
7: 바뀌었어요, 살짝. 네.
6: 아니 왜냐하면 얘 노래를 이제 부르러 가잖아요. 요즘에는
7: 네네.
6: 그 매니저들이
7: 네.
6: 그 무용을 하시는 분이 막 댄스를.
7: 오.
6: 그래서 그냥
7: 네.
6: 매니저로 하러 갔다가
7: 네.
6: 뒤에서 춤출 때 보면 그분이야.
7: 네. 근데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6: 네, 그런 경우 많아요.
7: 네네.
6: 예전부터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7: 오. 아.
6: 저 예전에
7: 네.
6: 유진아 씨 할 때 김치라는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7: 네, 네, 네, 맞습니다.
6: 그때 김치 그 인형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매니저였어요.
7: 아, 그래요?
6: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7: 오~ 네.
6: 그러면 이제 문초희 씨 노래 부를 때
7: 네.
6: 혹시 매니저께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7: 네.
6: 본인의 그 실성만 차리지 말고
7: 그 기차 열차
6: 네.
7: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6: 네.
7: 한번
6: 뒤에서 춤도 네. 추고 딱 어울리잖아요.
7: 네, 그거를 네. 이제 매니저님께 씌워가지고
6: 그렇지.
7: 뒤에서 이제
6: 네.
7: 기차 역할을
6: 그럼요.
7: 하시는 거죠.
6: 댄스를
7: 너무 괜찮아요.
6: 좀 하면서
7: 너무 좋은데요?
6: 흔들흔들을 문초희 씨의 노래 맞춰서 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7: 너무 좋습니다. 네, 네네.
6: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예. 자, 요즘 활동 어떠세요?
7: 요새 이제 뭐 올 초에 조금 네. 이제 라이브 방송을 위주로 하다가 네네. 다시 요새 이제 조금씩 네. 행사 철이 그렇죠.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네. 또 라이브 방송도 쉬지 않고 네, 네, 네. 또 팬분들과 또 소통을 위해서 네. 그렇게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6: 또 트로트 하면은 또 문초희 씨가 네. 이제 정통 트로트부터 해서
7: 그렇죠.
6: 트로트의 원조들의 노래를 많이 불러주는 분이다 이렇게 많이 소문났거든요.
7: 아, 네. 또 제가 흘러간 옛노래 정통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 네네. 또 뒤를 이어서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그 문철 씨에게 뭐 힘들게 하는 건 아니고
7: 네.
6: 정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코너에
7: 네.
6: 그 라이브 초대석이 아닌
7: 네.
6: 라이브 카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7: 네네.
6: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신청곡을 직접 받아서 카페처럼
7: 네네. 네.
6: 노래를 많이 아는 분들이 부를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김용임 씨, 진성 씨 뭐 많은 분들이
7: 맞아요.
6: 뭐
7: 또 가수 이수진 선배님
6: 예, 네. 많이 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7: 네.
6: 지금 신청곡들을 이제 불러주는
7: 네네.
6: 그런 코너를 마련을 해볼까. 그러려면 문채 씨가 꼭 와주셔야 네. 되니까.
7: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6: 그래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네 분이 돌아가면서 바쁘시니까 스케줄이
7: 네.
6: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고 하는 건 좀 무리고
7: 네네.
6: 네.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 너무 좋고 저는 네. 전혀 무리가 아니니까요.
6: 아,
7: 언제든지 불러만 주신다면 네. 여기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있도록 하겠습니다.
6: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약속은 일단 받았으니까.
7: 네.
6: 자, 오늘은 또 오늘의 노래 중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7: 정말 오랜만에 우리 네. 또 조은영의 가요 네. 세상에서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또 네. 만났네요.
6: 아,
7: 준비해봤습니다.
6: 또 만났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준비해 주시고 문초희 씨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불러주는 노래 또 만났네요. 정해 듣겠습니다.

0: 또 만났네요 였습니다. 이 노래가 쉽게 들리는 듯 하지만 이게 까다로운 노래인데, 예, 퍼펙트한 문주희 씨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해성사는 배배입니다. 아침에 친구 부고장을 받고 몇 시간째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세요 하셨고요. 해성사랑 스마일입니다. 간만에 출장갑니다. 집 근처 중랑청 뚝방길을 산책했는데 계절의 왕 5월에 열리는 장미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더군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님께서 행복한 시간 함께 보내십시오 하셨고요. 샤브리나님께서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좋은 일 가요 세상 함께라서 마음만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하셨습니다. 주말 부부 시작해서 하루가 100년 같습니다. 김정수 씨, 네, 삼성동의 박은자 씨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남편과 함께 듣고 있다고요. 안양에서 또 딸이 화분을 3개나 사서 택배부장 뜯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키우지도 못하면서 왜 이리 많이 샀냐고 딸에게 문자했더니 놓고 보니 이쁘긴 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양대성 씨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셨고요. 유상욱 씨 들어오셨고요. 문초희 가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쁘세요? 라고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 이뻐요. 파이팅. 네, 그 또 오늘 어떤 얘기와 노래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셨고요. 네, 10시 50분 노래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트롯 개꿀이 음색 최고의 가수, 노래도 잘하고 인성도 고우신 최고의 가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노래 10시 50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방송에서 한번 들려주세요. 문제 가수님 시계추 노래도 참 좋습니다. 오늘 방송 많이 많이 초대해 주세요.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좋은 행위 가수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예, 문제 가수님 너무 이쁘세요. 예,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세상에 세상에 라이브를 이리 잘하시는 문제 가수님 매너도 좋으시고 예쁘신 가수십니다. 반갑습니다. 쌩쌩한 라이브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좋아요. 양경임 씨. 그리고 부안의 민호 씨가 퇴근 준비하고 있자니 교장 선생님이 민 선생 시방 그 초대 손님으로 10시 50분인가 뭔가 그 부른 문초희 씨가 방송에 나오고 있다고 후딱 교장실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만났네요. 또 만났네요. 신나게 불러 제끼는 뒤 이 오빠 마음이 후련합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변산반도 부안에도 공연하러 오는 날도 오겠지요. 민호 씨가. 예. 그런다고 교장 선생님이 문초희 씨 방송을 듣고 계셨군요.
1: 아, 교장 선생님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아마 이제 수업이 아니고 쉬는 네. 시간이시죠.
1: 그렇죠. 그렇죠.
0: 수업 다 끝났겠죠. 네. 김혜성 씨가 노래 잘하는 문초희 가수님 겁나게 반갑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호남선으로 타주세요. 이분이요 집이 호남인가 보다. 네. 좋은 노래 많이 부탁합니다. 근데 참 선택을 잘했어요.
1: 네.
0: 호남선만 타면
1: 네.
0: 좀 경부선 쪽에 있는 분들 손할 수 있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경부선만 타면 네. 또 호남선에 타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양쪽으로 타는 거지.
1: 굉장히 정말 공평한 네. 곡이고 네.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호남선을 탈지 경부선을 네. 탈지 정해라라고 네. 하시는데 저는 두 곳을 다 타고 그렇지. 다니면서 전국적으로다가 네. 네. 네. 행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0: 아, 그럼 이 노래 들어오면 그 결정적인 것이 없어요.
1: 맞아요.
0: 예, 저기 사람이 네네. 탔는지 안 탔는지.
1: 네네 맞습니다. 그
0: 갔는지 안 가는지.
1: 그렇죠. 그렇죠.
0: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1: 결국 어디를 때문에. 탔는지 몰라요.
0: 예, 예, 예. 네. 어디로 출발할지 예, 모르는 거예요.
1: 열린 결말이
0: 예, 예,
1: 노래가.
0: 예. 그래서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 노래 맛이 없는 거지.
1: 맞습니다. 예.
0: 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집디가 북한산인 분께서 네. 오늘도 선녀들이 예, 학원에 가서 오후에 집 뒤에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북한산행. 야, 이분 좋겠다. 집 뒤가 북한산이래요. 우리 집은 보는 곳이 이제 북한산인데 네, 보이는 곳이. 대구의 평강공주님께서 문채 가수님 또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네, 대구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게 합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기분 좋게 하는 노래는 신청곡이기도 한 10시 50분.
1: 예,
0: 지금은 예, 3시 18분. 네, 부탁드릴까요?
1: 네.
0: 요즘에 이 노래를 엄청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뭐 노래 자랑에도 나오기도 하고 즐겨 하시더군요. 문초희 씨의 노래로 들어보실래요? 10시 50분입니다.

0: 김진혁 씨가 삼행시입니다. 문. 문이 안 열리네요. 저희 가수님 문 열어주세요. 히히히히. 문초희 가수님한테 한번 빠지면 나갈 수가 없어요. 늘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한결님께서 역시나 문초희님 최고입니다. 노래는 무조건 문초희 가수님이지 하셨고요. 가인핑크님께서 10시 50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나다인께서 또 만나고픈 초희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문초희 가수님 노래 너무 잘한다. 노래 너무 좋아요. 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명품 보이스. 예. 어떤 노래든 잘하는 초희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나도 문간디. 우리 문초희님 최고요. 파이팅. 광주 월산동의 문영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10시 50분 너무 좋아요. 노래방에서 필수입니다. 문초희 가수님 파이팅 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중간중간 짬내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힘들어요. 일하시느라 또 네. 봐야 되고 말이죠.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익산의 조인준 씨가요. 문초희 네. 가수님 목소리 익산 행사장에서 라이브 노래가 짱이었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1: 오, 너무
0: 가수가
1: 고맙습니다.
0: 당연히 행사장에 가면 라이브 부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짱이었지.
1: 그렇죠. 그렇죠. 예, 가끔 예.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 예. 예, 입만 뻥긋거리지 말고 노래를 불러라 그러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제 오늘도, 댓글에.
0: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이브가 아닌 줄 아는 분들 예, 많아요.
1: 여러분들 라이브입니다.
0: 예, 음반으로 네. 들고 있지 않느냐.
1: 네네.
0: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지.
1: 그렇죠.
0: 네, 지금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1: 감사합니다.
0: 거지.
1: 네. 아니 그래갖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이렇게 라이브 중간중간에 서서 뭐 이런 거를 넣어줘야 네. 오해를 안 하실까.
0: 그러면 제가 옆에서 네, 자,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어. 막 이런 걸 해야 될게. 참 애매해요. 아니 완벽하게 네.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시면서
1: 네네.
0: 완벽하게 부르면 그게 AR이냐
1: 네,
0: 노래 진짜 부르는 건 맞냐
1: 그냥. 네. 네.
0: 우리는 라이브가 아니면 안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원래 처음부터 27년 동안
1: 네.
0: 라이브로만 네,
1: 맞아요,
0: 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예. 10시 50분만 되면 유독 생각나는 노래 초희님의 노래는 중독성이 가득입니다. 늘 최고인 초희님 평생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면 네. 그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이 아프기도 하고.
1: 네.
0: 근데 문초희 씨는 원래 라이브만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AR을 이렇게 가면 다른 때는 목이 아프면
1: 네.
0: AR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네. 그냥 입만.
1: 저는 근데 사실 립싱크를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0: 더 어렵죠.
1: 그 입 모양을 맞추기가 더 힘들어요.
0: 그렇죠.
1: 네.
0: 내 마음대로 부르고 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그때그때마다 다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똑같을 수가 없거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깎고 뭐 이런 게 들려.
1: 그렇죠.
0: AR은.
1: 다 티가 나죠.
0: 네. 근데 우리는 조금 자연스러운 게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땡길 네. 때도 있고 밀 때도 있고.
1: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때그때 달라요.
1: 그때그때 달라요.
0: 달라요. 예. 자, 이번에는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1: 이번에는 네. 우리 항상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곁에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살아가잖아요.
0: 네.
1: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살아갈 이유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러면 살아간다는 얘기지. 네. 자, 살아야 할 이유. 네. 문초희 씨가 불러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좋은 얘기 가요 세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순서 라이브 초대해서 오늘은 문초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분이요. 그 대구의 평강공개님께서
4: 네.
3: 방금 전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노래는 조원영님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아 그때그때 다르게 나는
4: 네네.
3: 왜, 아니 문천 씨도 네. 그때그때 달라요.
4: 아니 근데 노래 또 굉장히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3: 아니 욕심은 네. 없는데 이제 부르라고 그러면 재밌게 부르지. 근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4: 네네. 네. 그렇죠. 네.
3: 문천 씨는 이제 맛깔나게 부르는 게 이제 그때그때 네. 느낌이 이렇게 똑같은데.
4: 네네. 네.
3: 그럴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저는 네. 뭐. 멜로디가 뭐 가끔씩 바뀐다거나 뭐
4: 아, 그렇지만 저는 국장님 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터미널 이런 아, 것도 네, 잘 부르시니까. 네. 네. 네.
3: 감사합니다. 네. 자, 그 애창곡들이 많잖아요.
4: 네.
3: 근데 이제 노래방이나 또 친한 분들 만나면은 본인 노래를 부르세요? 아니면 애창곡을 부르세요?
4: 저는 애창곡을 부르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네. 노래는 사실 평소에 이제 행사 때나 네. 공연 때, 방송 네. 때 많이 부르니까
3: 그렇죠.
4: 평소에는 이제 그냥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 네.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연료를 받거나 행사비를 받을 때 직업적 노래하고
4: 네.
3: 내가 그냥 가서 부르는 거 다르죠. 네.
4: 그러니까 그냥 불러도 되는 곡과 잘 불러야 하는 곡은 전혀 다르기
3: 그렇죠.
4: 때문에.
3: 왜냐하면 네. 그거를 내 일이잖아요.
4: 네.
3: 직업적 부분들로 갔을 때는 철저하게 프로로 가야 되지만
4: 그렇죠, 그렇죠.
3: 친구들하고 갈 때는 그냥 네. 재밌게
4: 그렇죠, 그렇죠.
3: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왔는데
4: 맞습니다.
3: 거기에 내 네.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그거 참 황당해요. 왜냐하면 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네. 가수분들한테
4: 네.
3: 뭐 그냥 놀러 갔어.
4: 네.
3: 근데 야, 너네라 한 거 불러봐.
4: 그렇죠,
3: 그냥 쉽게.
4: 그렇죠. 있어요, 있어요. 제 네, 친구들도
3: 뭐,
4: 그래요.
3: 네. 무반주로도 뭐 그냥 안 불러봐. 네, 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수는
4: 네.
3: 잘 보이려고 하고 잘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4: 맞습니다.
3: 내 노래만큼은.
4: 네.
3: 근데 그러면 이게 이거 참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살짝 뭐 난처하긴 하지만 근데 네. 저는 또 시키면 해요.
3: 그렇지, 그렇지.
4: 네. 또 시키면은 바로 하기 네, 때문에.
3: 네. 네, 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러기 전에 안 해야지. 전 난감할 때는 난감하네.
4: 난감하네.
3: 와, 국악 원단이네요.
4: 아 그렇죠. 오. 제가 또 어릴 때 국악에 네. 잠깐 발을 담갔다 오. 뺐어요.
3: 아 그렇군요.
4: 네, 그래서 국악의 소리도 조금 잠재돼 있다. 네.
3: 아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
4: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릴 때 국악을 네. 이제 우리의 소리를 또 했기 때문에
3: 네네네.
4: 지금의 또 트로트, 정통 트로트를 이렇게 네. 또 이만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3: 근데 네. 그걸 빼는 작업도 하잖아요.
4: 네.
3: 국악을 하다 보면
4: 그렇죠.
3: 보면.
4: 네. 저는 굳이 따로 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네. 국악을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됐고 한 15년 됐습니다. 그만둔 지.
3: 그럼 민요 쪽이었어요? 판소리 쪽이었어요?
4: 저는 이제 판소리 남도민요. 네.
3: 그러니까 남도민요 쪽이 좀 어려. 경기민요 쪽이 조금 편하다고 하더라고.
4: 경기민요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3: 네.
4: 이 쓰는 소리가 달라요.
3: 네네.
4: 경기민요는 살짝 위쪽에서 나오는 네네네. 소리라면 이제 남도 소리는 조금 아래에서 나오는 소리죠.
3: 그런데 이제 경기민요에서 오시는 분들이
4: 네.
3: 조금 트로트를 편하게 하신다고 뭐 그런 얘기는
4: 아무래도 더 네. 유리하죠. 이제 네. 꺾기나 이런 부분에
3: 그러니까.
4: 있어서 네.
3: 네. 근데 소리를 하시는 분들 판소리는
4: 네.
3: 조금 더 어렵다고
4: 맞습니다.
3: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잘 안 해봤으니까
4: 네.
3: 모르잖아요.
4: 그래도 네. 더 잘 하시면서 네. 네.
3: 자. 그러면 애창곡 가운데서 한 곡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4: 이번 곡은 네. 조금 신나게
3: 네.
4: 자갈치 아짐에 준비해봤습니다.
3: 호남선을 탔다가 이제 경상도 쪽으로 경부선을 타고 가서 자갈치 가서 예, 딱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4: 그렇죠. 네.
3: 자, 자갈치 아줌매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자, 자갈치 아줌매 준비되셨죠? 네, 전해 드리겠습니다.

0: 그 우와 이런 노래도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3부 마지막 곡을 듣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발라드풍의 노래도 참 잘하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불러야 될 노래. 드리잖아요.
1: 네네. 근데 오디션에서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에 틈틈이 잘 부르고. 네.
0: 근데 아니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라고 하는 게 오디션 네. 프로그램을 위한 가수가 아니라
1: 네.
0: 자기의 그 PR곡 활동곡을 알리는 게 참다운 가수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히트곡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 많은 분들이 네. 오디션 네네. 이제 뭐 안 나와도 가수는 히트곡만 있으면 네네. 됩니다라고 네네. 또 얘기해 주시는 네네. 분들이 네네. 많아서 네네. 저도 이제 10시 50분을 네네. 히트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네네. 대표님과 이제 매니저님 그러니까. 같이 정말 네네.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10시 50분이 약 2년 좀 넘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오. 또 감사하게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0: 됐죠.
1: 일이 있었어요.
0: 네, 어떤 거
1: 장태희 선배님께서 네. 오디션 프로에서 10시 아, 50분을 불러주셨어요.
0: 그렇죠. 기억나네요.
1: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음원 차트에서 네네. 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하고
0: 와.
1: 또 네. 벨소리 그 차트에서도 네네네. 39위까지 올라가고 아, 네, 정말 그런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그렇죠. 날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수들이 나가지 않아도 후배들이 부르는 네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꾸로 선배님들이 또 불러주기도 하고.
1: 그러니까 너무 더 감사한 그렇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희 매니저님이 네. 이게 그냥 길 가는 분한테 한 번은 혹시 문초이 아세요? 했더니 네네네. 문초이 10시 50분 그런 아, 가수인데요 네네네. 했더니 네네. 그분이 노래는 알아요라고 하셔가지고 네. 더 기분이 좋았어요.
0: 그래서 트로트 네. 가수의 기본이 뭐냐면요.
1: 네.
0: 그분을 잘 몰라도
1: 네.
0: 노래를 알고
1: 맞죠.
0: 예, 그 노래를 하는 분 아, 네, 문제 이렇게 트로트는 네. 알아요.
1: 맞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히트 제 인생의 목표가 네네. 히트곡이 꼭 네네네. 있는 거라서 히트곡 만드는데 그렇죠. 더욱더 열심히
0: 그리고 이제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감히 부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1: 네.
0: 한번 나가세요. 나가셔가지고
1: 네네.
0: 저 부르셨던
1: 네.
0: 좀 느린 노래도 네. 이렇게 그 어려운 건데 너무 쉽게 부르시네요.
1: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뭐 아무튼 오디션을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0: 네.
1: 도전할
0: 네.
1: 마음은 있습니다.
0: 네네.
1: 네네.
0: 근데 이제 그 내가 막 거부하는 건 아니고
1: 아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기회가 네네. 주어진다면
1: 네,
0: 뭐 가는
1: 맞습니다.
0: 거죠.
1: 네. 네.
0: 그러면 모든 분들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금 라디오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러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하고 있는데 뭐 어느 방송 그 좋은 예 가요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어느 방송만 치셔도 올 수 있는데 그 이런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네네. 그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좋으세요? 텔레비전이 더 잘 나오세요?
1: 저는
0: 네.
1: TV에서 봤을 때 뚱뚱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또 다들
0: 보여요.
1: 놀라세요. 엄청 어리게 보이고
0: 네네네.
1: 얼굴도 찌끄마고
0: 아,
1: 몸도
0: 그래요?
1: 찌끄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0: 네.
1: 아니 아니에요. 자,
0: 그 서울 도선역에 박병돈 씨가 조이신 멋져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파이팅.
1: 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0: 네, 전북 부안의 민호 씨가요. 궁금하게 있는데요. 저희 동상은 고향이 어디다요? 전라도이면 영광일 텐디라고 하셨습니다.
1: 아따, 나는 저기 전라도 광주여라.
0: 오, 광주.
1: 에, 맞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제 사투리를 좀 구수하게 쓰시나요?
1: 아니, 저는 지금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투리를 쓴 적이 없는데요.
0: 어, 아까 계속 이제 전라도 사투리가 약간씩
1: 아니
0: 맞추려고 그런 거죠.
1: 아니여라, 아니여라. 아, 나는 뭐요? 지금 계속 서울말을 쓰고 있는데.
0: 아따, 참말로 거시기 하는 거
1: 뭐라 해요? 네.
0: 아니요. 어, 이분은 어, 거시기요.
1: 에이, 저, 서울이요.
0: 예, 예, 그래요. 예, 기억해 주세요. 서울여자요. 네. 어,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인성도 좋으시고 최고 최고. 우와, 이런 노래도 잘한단 말이오. 대박인디요 라고 하셨고. 예쁘시네 이준호 씨가. 예, 구수하요. 예. 그리고 어떤 노래를 해도 내 노래로 만드는 문추의 가수님 짱입니다. 예, 무슨 노래든 불렀다면 감동. 백성종 씨가 또 노래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예전에 그 저 마트를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네네. 예, 가수들의 노래를 엄청 틀었던 분이신데
1: 예,
0: 또 이렇게 오셔서 아이고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네요. 네. 트롯은 역시나 발라드까지 점령하는 문초의 가수님 대박입니다 하셨고요. 존재 자체로 빛나는 초이님. 네. 초이님 노래도 초이님 따라서 항상 빛나는 노래입니다 하셨고요. 심받다라고 마음 심자 예, 심받다.
1: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 말도 예쁘게 하네요. 사랑합니다. 일산의 수산나님께서.
1: 어, 수산나님 사랑합니다. 네. 네.
0: 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트로트를 하면서
1: 네.
0: 몇 년 정도 되셨나요?
1: 어, 이제 딱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0: 아,
1: 네.
0: 그랬군요. 네. 근데 그 익숙한 노래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1: 네.
0: 한 30년 되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그 목소리만 듣고는
0: 네.
1: 어,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하시는데
0: 네.
1: 어, 그냥 진짜 열심히 또 네, 네. 좋은 스승님을 네. 잘 만난 덕분에 네, 빨리 네. 이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오. 네.
0: 아니 너무 완벽하니까 그냥 그 경륜이 묻어난다고 하잖아. 연륜이.
1: 네, 네.
0: 연륜이 묻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네. 세월을 보낸 분들이다라는 느낌이 네. 있어요.
1: 네.
0: 젊지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 너무 익숙한 그런 네. 느낌이니까 그럴 거예요.
1: 그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어. 좋은 스승님과 함께 열심히 어, 연마했습니다. 네. 우리 또 가수 이수진 선배님 사랑합니다.
0: 아, 네. 요즘 이수진 씨 제자분들이 좋은 성적을
1: 맞아요.
0: 얻다 보니까.
1: 요새 오디션 프로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뒀다 하면 다 이수진 네네네네. 선배님 제자분들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나요?
1: 너무 많이 해주시고 사실 네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0: 네.
1: 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었어요.
0: 네네네네.
1: 그러고 이제 중환자실까지 갔다 오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0: 어, 하시는 어, 일들을 네네. 이제 내려놓으시고
1: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재활에 아. 전념하시다가 이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0: 네네네.
1: 거의 제 팬분처럼
0: 아,
1: 팬분들과 얘기를 이렇게 오.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말도 안 하고 찾아오세요 행사장. 네네 깜짝깜짝
0: 그렇죠.
1: 놀래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면 관중석에 엄마가 앉아 계시고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근데 진짜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1: 네.
0: 팬으로서
1: 네 맞습니다.
0: 진짜 가수의 네. 팬으로서 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연관 짓지 마세요. 엄마하고
1: 그렇죠.
0: 나의 관계를 네. 얘기하지 말고
1: 네, 엄마도 그 팬분들한테 네. 자꾸 말을 안 해요.
0: 어.
1: 문초의 엄마다라고
0: 그렇지.
1: 얘기를 안 하고
0: 네네네.
1: 아 저도 팬입니다 어,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어. 이제 응원해 주시고
0: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엄마에게 그 방송을 통해서
1: 네.
0: 어, 이제 어버이날도 어, 얼마 안 남았, 아 지났구나.
1: 네네네. 네.
0: 그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실까요?
1: 어, 엄마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다른 거 말고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그동안 평생 너무 일만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행사장 올 때 조금이라도 기뜸을 해줘 깜짝깜짝 놀래니까 엄마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 엄마 고마워 사랑해.
0: 그러니까요. 근데
1: 네.
0: 그 문철 씨가 또 반려견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트로트 가수 데뷔하기 전에
0: 네네.
1: 동물병원 간호사로 좀 오래 일을 했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네, 그 중에 또 우리 반려견.

0: 사원이 네. 또 이제 문시기가 있고
1: 아 네네 네네네네. 직접 네네. 또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시는군요.
0: 저희 오빠 강아지인데요. 네네. 이제 오빠랑 같이 또 지내면서 네. 이제 같이 키웠던 개죠. 네네. 네 문시기.
1: 그러면 그 문시기는 그 저 문철희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0: 뭐 그닥 딱히 그렇게 큰 관심은 그래. 없어요. 이제 그 문식이도 네. 본인이 제일 중요한 그렇지. 아이여가지고 네. 네 그닥 큰 관심은 없지만 네. 네. 그래도 또 문식이 뭐 사료라도 네네네. 사주려면은
1: 그렇지 열심히
0: 네.
1: 부를
0: 네네네
1: 네. 아마 그래야 좋아할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0: 마지막 곡은 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용임 선배님의 또 국악 국악계에서도 선배님이시고 네, 트로트계에서도 네, 네, 네. 선배님이신 네, 네. 김용인 선배님의 물망초 네. 준비해봤습니다.
1: 그래요. 물망초 한 곡을 정해 들어볼까요? 문초희 씨가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물망초입니다.

0: 이게 이제 마지막 공이냐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다음에 또 이제 자주 모시도록 한다는 약속을 아까 해줬으니까요. 네, 조만간에 또
1: 네.
0: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언제든지 불러만 네. 주십시오.
0: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팬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또 달님들 항상 또 문초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노래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영의 가요세상 청취자 여러분, 제가 팬카페가 있어요. 문초이 희소식이라는. 자, 여러분들이 좀 한 분씩만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문초이가 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문초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내 팬이 되어주세요. 코너에도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1: 너무 자, 좋습니다.
0: 작업파의 연분홍 꽃바람 불면 네, 1승 동점을 맞이했던 노래인데요. 네, 자, 작업파의 연분홍 꽃바람 불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문재희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3: 선생님, 감사합니다.
4: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5: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요즘은 작게 텃밭을 가꾸거나 집에서 잎채소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규모와 상관없이 이렇게 작물을 길러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농사는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씨를 심고 나서 싹이 돋아날 때까지 수일에서 수십일 동안 싹이 과연 틀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먼저 이겨내야 하고요. 싹이 트고 나서도 수확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때가 언제일지 정확히 몰라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라는 것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혜입니다.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5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수현의 그대 한 사람 전해드렸고요. 1부 순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시간 오후의 법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문 말씀을 통해 맑고 밝고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한 오후 여러분의 향기나는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또 차 한 잔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사연 주셔도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메일은 100원입니다.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완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일락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레드애플입니다. 새드니스 두 곡 이어가죠.

법문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오후의 법문 시간입니다.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함은 저 춘하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오늘 법문은 원불교 대종경 인도품 9장 말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른해지는 오후 이 시간 차 한 잔의 여유 참 좋죠. 차 한 잔 나누고 싶고 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의 쿠폰 사연 참여해 주세요. 1부 마지막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보통 메일은 100원입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조승화 데블스의 청춘의 불꽃, 하수빈의 노노노노노, 김진표입니다. 유난히 이어가죠.

0: 많은 이야기 WBS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698번님, 1부로 나왔다가 밖에 잠깐 주차하고 타려는데 찜통이네요. 벌써 한여름 같아서 더위를 많이 타는 전 걱정입니다 하시면서, 한낮 기온이 꽤 많이 올라서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차도 에어컨을 미리 틀어놔야 하는 그런 정도의 날씨인 것 같아요. 9837번님, 우리 아들 오늘 체험학습이라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오늘의 메뉴는 김밥입니다. 손은 많이 가지만 엄마가 만든 김밥이 최고라고 해주는 아들 녀석 때문에 힘들지가 않네요 하시면서, 아, 도시락 싸느라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정성 가득 김밥 싸셨을 텐데, 이상하게 또 직김밥은 뭐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해서일까요? 그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직김밥이 정말 최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의 내 사랑아, 김범수와 박정현의 사람 사랑, 에픽하이의 업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뒷번호 9837번님께 커피 쿠폰 전달해 드리고요. 1부 마치는 곡 BTS의 다이너마이트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은전아,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소홀히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평범한 우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마음의 쉼표를 찍는 시간, 행복한 마음 산책 준비도 했고요. 나머지 시간 편안하고 즐거운 음악들로 채워드립니다. 나른한 오후 이 시간 좋은 음악으로 기분 전환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또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8970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교환권, 도서출판 월간 완강에서 월간 완강,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제 OST 두 곡 이어드리죠. 드라마 드림 하이 2 OST 가운데 효린, 지연, 에일리가 함께하는 슈퍼스타, 드라마 내일이 오면 OST 중에서 자전거 탄 풍경의 내일이 오면 두 곡 이어가죠.

언제였을까? 구페 씨의 행복 여행이란 책을 보다가 이 구절에 밑줄을 그었던 기억이 난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다. 미래를 꿈꾸는 것과 행복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우리는 자주 동일시하면서 살아간다. 언젠간 행복해지겠지. 무엇인가 성취하면 행복감을 느끼겠지. 어찌 보면 스스로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공식처럼 맞춰지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언젠가라는 미래가 아무 일 없이 나를 기다려줄지도 모를 일이다.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추구한다는 소확행은 답답하고 무거운 현실을 이기는 지혜로운 방법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행복을 알 수 없는 미래로 밀어두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일지도 모르고 또 그 행복이 대단한 일을 이루는 성취감이나 특별히 의미 있는 일을 실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고 해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행복은 누군가의 잣대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하루 이래저래 애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해봐야겠다.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MHz를 통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시거나 주소창에 www.wb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트롯 모아서 보내드리죠. 공세경의 실없는 약속, 임영웅의 보랏빛 엽서, 김수련입니다. 사랑 참 쉽다.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이야기들 또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참여 방법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고요. 생방송 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샵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포토 메일은 1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옥주현의 서시, 이적의 다행이다, 왔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기상정보 살펴드리죠. 오늘 저녁 광주와 전남 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저녁까지 광주 전남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빅마마의 체념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겠네요. 즐거운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오후 정주희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보행자는 운전자와 다르게 생활인으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 형태가 다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은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는 사람이 가면 차가 조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운전자는 여기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차가 가고 있으니까 설마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이 빗나가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물론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보행자 역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 경험이 없는 보행자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린이는 갑자기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노인들은 행동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눈기가 어두워 차의 접근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행자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대비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 평균 300번에서 5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깨어있는 시간 동안 거의 몇 분 단위로 계속해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웃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성인은 하루 평균 15번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우리는 다 어렸을 때 잘 웃었는데 왜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놀잇감으로 여기고 작은 나뭇잎 하나만 봐도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어른들은 진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체면을 생각하며 웃음을 가로막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처럼 세상 모든 것을 놀이로 여기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세상 모든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매사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웃음에서 감사로.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세상 사는 행복이 아닐까요?

0: 마로니에게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그치지 않는 이유,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놀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른들은 세상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런 고정관념은 세상을 무채색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탄사를 연발해보는 겁니다. 익숙함을 새로움으로 전환시켜보는 거죠. 모든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오랜만에 천도교 현장입니다.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고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꽃피운 원천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오늘날 K-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도서관장을 지내시고 자 현재 천도교 월간지 신인간의 주관이신 박길수 주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극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르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 4일을 살 수 있고, 공기 없이 4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 같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몸은 살아 있어도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뜻 있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을까. 어쩌면 희망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또 우린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일까?

네,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 채근담에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성공한 순간에도 슬픔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행복과 슬픔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뜻하지 않은 실패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희망을 놓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힘든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개신교의 마르틴 루터 목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씨를 뿌린 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들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는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요훈품에는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악인이라도 마음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그렇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해피마인드의 희망을 담은 풍선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 성직자를 이르는 말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미사를 주관하며 신자들을 이끄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며 이는 다리를 놓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거꾸로 사람들의 어려움과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리를 가르침으로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불교에서 이상적인 스승상으로 부르는 선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천주교에서 스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또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천주교 성직자를 이르는 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수도자, 2번 사제. 1번 수도자, 2번 사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동동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가페입니다. 고해소에서.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천도교 현장인데요.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고 그 정신은 3.1 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꽃피운 원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오늘날 K-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도서관장을 지내시고 천도교 월간지 신인간의 주관이신 박길수 주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주관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천도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2: 예, 동학농민혁명은 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은 이른바 근대가 시작된 이후의 역사 중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가장 앞선 시기의 사건입니다.
1: 예.
2: 국가가 이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이름 없는 농민과 민중이 나라의 축제로 등장한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1860년의 동학창도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시도하였던 역사로서 최근의 빛의 혁명까지 면면이 이어져오는 근현대사의 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축사에서 동학혁명은 우리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서구식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이 동학식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2: 예. 그 동학식 민주주의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그 첫 번째 특징은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아니고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도 아닌 관민사가의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과 민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와 협력으로 원만한 통치 권력을 형성하는 협재의 민주주의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1: 예.
2: 그 두 번째 특징은 인간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나아가서 세상 만물을 모두 하늘님으로서 공경하는 지구적 민주주의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서구 민주주의가 권리와 제도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동학식 민주주의는 서로를 하늘님처럼 대하는 깨달음의 실천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우리나라의 경우 이 동학식 민주주의가 좀 많이 더 구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2: 예,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2: 최근에 K-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쉽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점점 알아갈수록 그러한 한국식 나아가서 동학식 민주주의에 가깝게 근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중심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신분제 사회를 뒤흔든 혁명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예, 예. 사람이 곧 하늘, 즉 인내천이라고 하는 정신은 동학 창도 당시는 물론이고 동학 농민혁명 당시에도 동학이 민중 속으로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사인여천, 즉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양반들이 동학도인들에게 가장 적대감을 드러낸 장면은 동학에 입도한 양반과 노비가 입도한 그 순간부터 서로 경어를 쓰고 서로 맞절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동학은 절로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동학의 그 혁명은 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예, 예. 그 당시 이 동학농민혁명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민중들에게 인권과 평등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또 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2: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기 평생에 한 번 하늘 같은 대접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은 다시는 종처럼 사는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수렁 속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후 서로를 하늘같이 대하고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맛본 이후에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거죠.
1: 예.
2: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빗발치는 총탄을 무릅쓰고 우금치 고개를 오르고 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때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최대 종교가 천도교였다고 하는데요. 이 동학농민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3.1운동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2: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1차 기포와 2차 기포로 나뉘는데요. 특히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는 명실상부한 항일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수십만 명의 동학군들이 처절하게 패전하고 많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 3.1운동은 바로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의 그 역사적 경험 위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 김인현 당시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무력은 갑오년 당시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을 영도하신 의암선빙이 선생은 비폭력이라고 하는 운동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무장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당시 우리 민족, 민중들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시켜내는 획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그 처절한 패배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 두 번째로 3.1운동 당시에 천도교가 기독교, 불교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민족 대단계를 이루어서 그 3.1운동을 전개한 것도 동학농민혁명 당시 양반 유생 등을 결과의 연합 정선을 형성해서 일본군에게 대항하려고 하였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 패배로 돌아갔던 그런 경험,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갑오년에는 민족 연합 정선 형성에 실패하였지만 김인년에는 그것이 성공하였기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정말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이 동학농민혁명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아쉬웠던 것을 보감 삼아서 3.1운동을 이제 이웃 종교인들과 그리고 민중들과 다 같이 대통합 평화운동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고요. 한국전쟁을 거쳐서 또 독재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여기에도 동학혁명의 정신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예,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87년 민주화운동, 그리고 최근의 촛불혁명이나 피터의 혁명까지 일관되는 것은 백성, 오늘날의 시민이 이 나라,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동학이 이 땅의 민중들을 보국 안민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뚜렷한 의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이 땅의 이름 없는 민중들, 수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곤란에 처하여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써올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준 아주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이 서구식 민주주의가 전파된 나라들은 많은데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합해서 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지 못하는가를 봤을 때 뭔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또 시키면서 이 K-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K-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이 동학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지 우리 국민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2: 네. 그 저는 이건 빛의 혁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 K민주주의 특징은 비폭력 이라는 점, 그리고 끝내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그리고 암울한 가운데서도 때와 같은 그런 혁명의 판을 벌여내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K민주주의 바탕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질서 있는 참여와 비폭력적 책임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학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K민주주의 특징들은 132년 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실험되고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2: 그 세계인의 시선과 관심도 드라마, 영화, K-POP과 같은 감각적인 문화에서 이른바 K-사상이라고 불리는 정신적인 근원을 탐구하는 쪽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외국인들보다 앞장서서 그러한 K-민주주의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이 동학의 정신은 민주주의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살아있는 정신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오늘날 기후위기나 AI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동학의 정신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2: 예.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결코 실패한 반란이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첫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특히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 환경과 만물까지 아우르는 것이 동학식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최근의 기후위기나 AI 등장은 이 세상이 인간들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웅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경천, 경인, 경물의 상경 사상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동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동학의 삼경사상으로 대표되는 그 생명사상, 즉 그 모심과 살림의 사상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원불교도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려 했던 그런 종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동학 역시 하늘을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만물 속에서 모시려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종교 모두 그 한국 근현대사의 생활 종교 전통을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전통이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인 이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과 그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 길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기술과 같은 문명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나 스스로가 먼저 내 마음을 먼저 바꿈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시천주 주문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철학이요 영성의 동력입니다. 또 마음 공부도 중요한 방법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학이 말하는 모심과 공경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리 천도교도 또 원불교도 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네, 만물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천도교 중앙도서관장을 지내시고 현재 천도교 월간지 신인간의 주관이신 박길수 주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영원입니다. 터!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사제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 성직자를 일컫는 말인 사제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사람들의 기도와 아픔을 하나님께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리를 가르침으로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천주교 사제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성사를 집전하며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공동체를 돌보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가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독신과 봉사의 삶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점이 있고요. 신자들이 태어나고 죽기까지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며 가르침을 준다는 영적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스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천주교 성직자인 사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1339 쓰시는 분 정답은 사제입니다. 맞춰주셨고요. 6544 쓰시는 분도 정답 사제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 군산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7번째 제삿날입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오늘에서야 드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운동화 선물을 해드렸더니 마음에 들어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예, 이제 어버이날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제 또 부모님을 또 찾아뵙고 선물을 드렸군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딸이 선물해준 운동화. 아유, 뭐 모양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네, 우리 선정희님, 우리 따님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어머님한테도 이렇게 선물도 해주시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천주교 음악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사랑의 날개입니다. 소명.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 불가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부모 자식 간의 인연만큼이나 귀하고 아주 그 인연 맺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합니다. 몸은 부모로부터 왔지만 정신은 스승에게서 깨우침을 얻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내일 특별히 또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우리 스승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으로 불교 음악 풍경소리의 당신에게 자비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상상을 자주 하십니까? 상상이란 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나 또는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걸 뜻하잖아요. 이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밝고 또 긍정적인 상상은 그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상을 잘하기 위해선 기억력이요. 이 기억력이 좋아야 한다는군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박경원의 목소리입니다. 인생은 XYZ.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5: 바삭해.
6: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6: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6: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앞서 제가 상상력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뇌과학자들의 얘기를 조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멋지게 상상하고요, 또 예측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재료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 과거의 기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뇌는 그렇잖아요. 미래를 이제 그릴 때 백지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꺼내서 뭐 이렇게도 조합하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 조합하고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결론을 내는 거죠. 따라서 기억력이 좋아야지만 재료가 풍성하겠죠. 그 재료가 풍성할수록 미래를 더 정확하고 또 멋지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분들은 평생 동안 쌓아온 이 엄청난 양의 기억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신데요. 이 상상력의 잠재력이 가장 거대한 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시절의 노래들과 함께 기분 좋은 상상의 날에 같이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부에는 또 음악다방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른 더위가 찾아온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추억과 낭만의 그런 시간 좀 시원하게 여러분 만들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박재란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제 봄이 가네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가는 봄, 오는 봄.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해 전체 출생아 5명 가운데 한 명이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 25만 4,457명 가운데 19.2%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태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난임 지원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는 1년 전보다 31.4%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고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커짐에 따라 난임 시술을 통한 출생아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 연령은 지난 2014년 32세에서 2024년에는 33.7세까지 올랐습니다. 또 같은 기간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은 21.6%에서 35.9%로 그리고 난임 진단자 역시 22만 5,900여 명에서 29만 1,800여 명으로 29.2%나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여름에 심한 무더위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 참여해 응급실 내원 환자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온열질환자 수는 2011년 감시체계 운영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460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온열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2%로 가장 많았고요. 지역별로는 경기 978명, 경북 436명, 경남 382명, 그리고 전남 381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에서 6월은 평년 평균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50%, 그리고 7월은 60%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7도나 크게 웃돌면서 무려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죠.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와 부산은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여름 더위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브루스를 주제로 한 노래 두 곡이 이어졌습니다.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고요. 이래도의 빗속의 브루스였습니다. 우리가 왜 브루스 그러면 조금 안 좋게 이 브루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이 브루스라는 게 음악 장르의 한 장르의 이름인데 그 무도장에서 남녀가 이렇게 조용한 멜로디 음악에 이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춤추는 그것만 상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왜곡이 돼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브루스 음악이 참 멋진 음악이거든요. 사나이 브루스와 빗속의 브루스 전해드렸습니다. 상상 얘기 여러분들과 했잖아요. 오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름 같다라는 이야기,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주고 계시고요. 저도 오늘 반팔 입고 방송국에 나왔는데 땀이 날 정도로 낮에 날씨가 더웠습니다. 남양주 다산동에 이경수 님도 와주셨고요. 그 김동식 님께서는 이런 글을 주셨네요. 오늘 낮에는 무척 더웠는데 저녁이 되니까 바람도 불고요. 짧은 옷에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가 떨어지면 날씨가 좀 쌀쌀해져요. 그러니까 살짝 얇은 겉옷 하나 들고 다니시면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최영아 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네, 지금 사연 주신 우리 대구 달성군 김동식 님의 신청곡 한 곡 듣겠습니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야 됩니다. 단골 분들이요. 예, 단골 손님 조미미가 불러줍니다.

날이 이제 더워지고 5월 중순 접었으면서 농사일로 분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상주 농부시죠? 정임진님. 상주 농부는 상주에서 고구마 심고요, 옥수수 심고요, 내일은 참깨 파종합니다. 배가 고프네요.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물 주고 있답니다. 아, 식사를 좀 거르지 마시고 잘 드셔야지만 일하기도 좋을 텐데 농사일이 보통 이게 체력을 요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마다 잘 드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매 끼니 중간중간에 새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 먹으면서 식사하시고. 저도 군생활할 때 대민지원 나가서 새참 먹고 그랬었는데 소감은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건데. 아, 생각납니다. 새참. 아, 우리 검은 그림자님도 김해에서 찾아주셨고요. 부산의 들꽃님도 와주셨네요. 상상하신대요. 예전에 저는요 상상을 하느라고 30억 거금의 복권이 당첨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상상하느라고 밤을 꼬박 샌 적이 있으시다고. 네, 현실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정말 꿈에서나 이루어지는 일이죠. 오늘도 두 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볼까요? 전주 현동수님. 예쁜 자기야꽃을, 이 꽃밭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자기야꽃이 많네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자기야꽃이 활짝 피어서 찍어서 보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출근합니다. 예쁜 꽃 주신 현동수님 감사합니다. 일부를 마무리할 텐데요. 도선역의 박병록 기사님이 오늘 여름 날씨 같다고 여름 해변이 느껴지는 노래가 듣고 싶으시대요.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청해 주셨고요. 남양주의 이경수님도 같은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봅니다. 저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명경지수 같은, 네, 거울과 같은 물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거 상상해봅니다 해주셨어요. 아, 맑고 잔잔한 호수 같은 이경수님도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1부 마무리 곡입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예가요를 부르신 그 원로 가수분들 이제는 작곡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지금 들으신 이 노래는 황금심의 삼다도 소식이었고요. 들꽃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우리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간다 그런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뭐 백설이나 이난영 이런 가수들. 그러니까 맑고 고운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그 개개인의 그런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이 딱 들어가 있어요. 황금심, 백설이, 이난영 모두 모두 참 지금 들어도 아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 감성과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래와 이야기가 가득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협찬 좀 하고요. 고지 좀 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효화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갠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이 엄청 많이 덥다고 하셨죠. 저한테 우리 평강공주님께서 질문 주시면서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글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물론 이제 냉방기나 뭐 선풍기 같은 거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각자 개개인의 컨디션, 건강을 좀 체력을 보강시키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더운 여름을 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도 때 거르지 말고 잘 드시고요. 틈틈이 저희가 쪼개서 운동하는 거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쪼개서 조금씩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도 좀 하시고 그렇게 여름을 더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대비를 지금부터 살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강공주님은 뭐 실개천 그 걷는 거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것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조미미의 단골손님을 청해 주셨던 우리 대구의 김동식님 사연 주셨어요. 제 아내가 대구 달성공단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불경기라 손님이 적어서 걱정입니다. 아내와 함께 단골손님 잘 들었다고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애쓰시는 아내분에게 더 따뜻한 말 챙겨주시고 그렇게 잘해주실 거예요. 김동신이 그죠? 네. 더욱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호수님께서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청해 주셨어요. 야, 해운대는 여름에는 정말 최고의 그 피서지라고 그러죠. 네, 여름 휴가지 해운대. 올해도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군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는 여름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짧은 봄이 아쉽기는 하지만 내년 봄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면서 여름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해운대 엘레지 손인호의 노래를 청해 주셨고요. 또 부산의 김창성님께서 저한테 충성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 저도 맞절하겠습니다. 충성! 네. 반갑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백년설의 대지의 항구가 이어집니다.

은하수님께서요, 예. 그 상상에 관련된 얘기 앞서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상상인데요. 제 큰아들이 미국에서 근무를 4년 했었는데 애들 놀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현지 백인, 흑인, 우리 손녀까지 피부색이 다 각각인데 아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그 속에서 같이 노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고요. 또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은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여기서 수포자라는 건 뭐냐면 수학 과목을 포기했다 그래서 수포자라고 하는데 하시면서 또 3월 14일 오늘이 바로 세계 수학의 날입니다. 왜 수학의 날이냐면요. 3.14여서요. 파이데이라고 부른대요. 아 그래요? 오, 아 3월 14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은 5월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3월 14일을 세계 수학의 날을 왜 보내셨을까? 예, 수포자신데. 원주율이라고 하잖아요. 원주율. 3.14159이 파이는 아무리 나눠도 그게 완성되어 있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라고 하죠. 공학도들이 그거 외우는 대회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수포자입니다. 조남주님. 공부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셨는데 음악 때문에 공부를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음악을 더 신경 쓰신 우리 노점상신 신규식님 인천 상경기가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음악 시간이 되면 주번하고 몇 명이서 풍금을 교실로 옮겨왔죠. 음악 시간이 끝나면 다른 반에서 풍금을 가져갈 때까지 그 자리에 풍금은 놓여 있었죠. 설친의 애들이 서로 그냥 풍금을 치려고 싸움을 하는 통에 저같이 순진한 학생들은 풍금을 연주해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반악기는 연주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전자올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작은 업소. 그 업소의 사장은 드럼 치는 의복이의 먼 친척 누나였는데 올겐을 잘 못 쳐도 손님께 양해를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음 편하게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건반을 보면 계명이 보이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저 독수리 타법으로 한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라시라시도 미파미도도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죠.

우리 칠곡의 덕상고사님이 요즘 봄날 독서 삼매경 공부에 푹 빠지셨대요. 며칠 전에 동의보감 해설집을 완독하셨답니다. 박수 박수 박수. 결론을 좀 낼게요. 특이한 체질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 외에는 오미, 즉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매운맛을 가진 식품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 골고루 모든 걸 잘 먹는 게 건강에 좋고 중요하다는 결론. 바로 동의보감을 쭉 공부하고 얻은 독후감입니다. 건강이 무조건 최고죠.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인 게 뭐든지 골고루 잘 드셔야 된다는 건 당연지사 맞는 말씀이시고요. 기억력은 저도 꽤나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손에 든 물건을 찾는 그런 수준입니다. 왜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핸드폰을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막 찾는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는데 자동차 열쇠나 집 열쇠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어디 갔지 막 찾는 거.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담당 PD도 저보고 슬쩍 웃는 거 보니까 본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라고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 기억력은 이제 해마를 많이 쓰고 사용을 많이 하면 자연히 기억력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더 이 해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계산도 좀 많이 하시고 머리를 자꾸 쓰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육체적인 건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 좋은 게 또 육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조금씩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케어 센터 짐인구님이 급하게 은방울잠의 마포종점을 청해 주셨어요. 이거 들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청해 주신 거니까. 3부, 4부, 3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음악담화 리퀘스트 뮤직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때라.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든지 세계주의로 나아가야 크게 성공하리라. 세계의 사업을 하는 이는 각국 사람을 고루 생각해주고 세세생생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모기타게 기다려지는 보약 같은 방송.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변함없이 응원합니다. 화이팅. 신청곡 한정호 차라리 꿈이라면 듣고 싶어요. 수고하십시오. 성북동의 배영준님의 신청곡으로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문 열자마자 확 들어와서 자리, 물건 같은 거 막 사고 자리 막 맡으려고 하는, 오늘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픈런 준비하고 계시네요. 각자 생각하고 계신 좋은 자리로 어서 들어오시고요.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사연도 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나누죠. 지금 시각은 8시 4분 5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우리 광주 북구에 살고 계신 진권성님의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진권성님 사연도 주셨어요.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70년대 급식방을 남겨두었다가 챙겨주셨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뵙고 싶은 분입니다. 추억의 스승님께서 우리 진권성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연락만 되면 수소문에서라도 한번 인사드리고 찾아뵈면 참 반가워하실 텐데 아마 그 선생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진권성님을. 네. 아름다운 이색 음악다방 문을 열었고요. 부산팀은 테이블 만석입니다. 우리 금치영 기사님. 네, 부산팀 대표로 지금 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테이블이 만석이고요. 오늘 보내주신 신청곡들 테이블 합석하듯이 합청해야 될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팀에 이어서 이번엔 인터넷 홈페이지 팀을 좀 만나볼까요? 우선 닉네임 대금향기님께서 닉네임 너무 멋있네요. 향기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언제나 좋은 선곡 감동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셨고요. 또 윌리엄님도 와주셨습니다. 앗! 60평생 이렇게 신청곡을 보냈는데 신청곡이 진짜 나왔네요. 너무 신기하고 해서 전투력이 막 급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 듣고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식 시인님이 소개해서 오셨거든요. 윌리엄님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멋진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주시는 셀리맨더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에 빠져 있거나 슬픔에 젖어 있다면 원음방송으로 오셔서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는 이 노래를 우리와 함께 불러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배우 겸 가수인 마리솔이 부른 올라 올라 올라를 번안한 문정선의 오라 오라 오라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살고파. 날씨는 덥고 에어컨은 켜야 되고 가스비는 많이 올랐고 하루에 지친 몸 아름다운 인생에게 의지합니다. 의왕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는 진성남의 그리운 사람. 지금 바로 들으신 노래 부산의 은하수님도 같이 청해 주셨고요. 앞서 들은 노래는 우리 셀리맨더님은 아마도 소시적에 DJ를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제가 예상을 하건데 써주시는 글과 사연 이렇게 매치를 하는 거 보면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셀리맨더님이 청해 주신 문정선의 오라오라 오라 앞서 들으셨고요. 이어서 진성남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전주 현동수님이 흘러간 옛가요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새록새록 옛 생각이 나신대요. 고맙습니다. 또 어릴 때 집에 레코드판에서 흘러나왔던 노래들이 기억나네요. 개나리님도 함께 해주시면서 여기가 지금 음악다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억의 음악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덕상고사님께서 최희준의 자니 브라더스 최희준과 자니 브라더스 같이 불렀어요. 팔도광산이란 그 영화 김희갑 그 배우가 그 아버지로 나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들, 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어렸을 때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제 기억이 맞다면 맞다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 피서지로 좋지만 인산이네고요. 이번 여름 피서는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별장이 두 개씩이나 있는 화진포 해수욕장도 좋은 것 같아요. 시샘말로 짱입니다. 그림 같은 전경 너무 멋지죠. 추천하신다고 덕상사님이 덧붙여 주셨네요. 자, 짜니 브라더스와 최윤이 같이 부른 팔도광산이고요. 이어진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노래까지 같이 듣죠. 정은숙입니다. 동백아줌마.

우리 정임진님께서 맞아요. 막내딸인가가 가난해가지고 늘 가슴 아파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팔도광산 이야기 주시면서 제가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그 주인공이 아버지 김인갑, 김희갑, 어머니는 황정순 배우. 맞죠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께서 오류동에 사는 지인이 종종 원음방송을 듣는데 글쎄 신규식 시인 사연이 자꾸 나와서 혹시 저인가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 맞다고 하고 신청곡 보내라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신규식님.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는 우리 노점상 시인 신규식님. 지인분이서 듣고 워낙 재미있게 글을 주시니까 네, 저희도 너무 감사한데요. 또 아시는 분이 연락을 주셨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이 방송이라는 게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이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아는 척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동창 몇 명 만났어요. 이 방송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우리 목요일 3부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인천의 도건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문주란의 공항대합실 평강공주님이 문주란의 노래 별이 빛나는 호수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대합실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부를 마무리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9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 않는 옛가요 아인과 함께합니다. 부산 해운대 방현재님, 우리 진행자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저까지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진의 슬퍼마워 청해 주셨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음악다방 3부에 이어서 4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주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고 또 사연과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동네에 살고 계시는 구경옥님, 2시간 오늘도 즐겁게 함께합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처럼요, 기억력 증진에는 노래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음악을 생활화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좋은 음악 들으면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노래 많이 부르면 다이어트도 됩니다. 네. 우리 들꽃님 노래 부르시면서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요즘. 그리고 의종원 형제님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늘도 외로이 운행을 하고 있을 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별과 달을 벗삼아 밤새워 길을 달리는 아우, 유일하게 즐기는 아름다운 인생. 네, 이렇게 찾아주셨고 신청곡과 함께 주셨는데 오늘은 사연만 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저 전화통화도 가끔씩 하시죠? 목소리 들으면 반갑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 오민수님 듣고 계시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손대식님 과천에 살고 계시죠? 이정민의 타향처녀를 청해 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가시도 친 장미님과 광주의 박미경님이 함께 청해 주신 4월과 5월의 장미인데, 우리 박미경님은 또 예쁜 사연을 주셨어요. 소개하고 음악 듣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아주 멋진 남자가요. 고급 승용차에서 제가 내릴 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상이요. 또 결혼하게 되면 아들, 딸 낳아서 넷이서 코트키 세우고 낙엽 밟고 거닐어 가는 그런 상상도 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고급 승용차가 내 앞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생겼습니다. 저는 상상을 믿고 늘 상상합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요? 상상대로 이루어졌다니 너무 저도 축하드립니다. 청해 주신 노래 이정민의 타향처녀 그리고 4월과 5월의 장미 듣죠.

충남 서산의 유상욱님도 장미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살고 계시는 한재환님께서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줄여서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오랜만에 집에 오시는 고모, 외할머니, 외삼촌 등 손님이 어찌나 반갑고 좋았던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꽁보리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그날들은 쌀이 많이 들어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고 오기를 바라는 세상이 정이 넘치는 세상이겠죠. 제가 중학교를 못 가는 사정을 아시고는 안쓰러워하셨던 담임선생님께서 1년 후에 학교를 보내주셨고 그 영향으로 학업을 잇게 되었지요. 저 하늘에 계신 선생님께 내일 스승의 날 원음방송 아름다운 인생 전파로라도 은사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리운 은사님, 진짜 은사님이시네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우리 한재환님도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아, 참 좋은 뜻을 받아서 훌륭하게 인생을 개척하신 한재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노래 좀 듣겠습니다. 개나리님이 청해 주신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리고 이명남님께서 사연과 함께 조영남의 불 꺼진 창을 청해 주셨어요. 날씨가 좀 덥네요. 저는요 추위가 더 좋아요. 더위보다. 추우면 옷을 조금만 껴입으면 되잖아요. 애청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매일 들어도 싫지 않은 방송 아름다운 인생 항상 응원합니다. 조영남의 불 꺼진 창 청해.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 낮에 하도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도 만만치가 않다고 찾아주셨고요. 오민수님, 늘 은행 중에 늘 함께하고 있다고 인사 주셨고요. 관악구 삼성동 박은자님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는 제가 좀 미리 긴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녹음방송 DJ 선곡으로 찾아뵙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남주 애청자님이요. 금천구 쪽에는 시간 도둑 소굴이 있는 것 같다고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대요. 조경수의 돌려줄 수 없나요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구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지울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한 일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가는 뚝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더딜지라도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결실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 되죠. 반대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에 편법을 쓰거나 요령을 부리면 어떨까요? 당장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코 깊이 있는 성취를 이루기는 어려울 겁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진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결과일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부당한 바람을 잠재우고 부당한 행동을 멈춰서 늘 정당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해문이 오늘 첫 곡으로 성화의 청한 마음에서 듣고 왔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쉽든 어렵든 정당한 길을 걷는 사람의 마음은 늘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그 당당함에서 나오는 맑은 기운이 결국 일을 성취하게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잠시 힘들다는 이유로 요령을 부리거나 편법을 쓰게 되면 마음 한편은 늘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18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 재밌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는다. 바른 길은 처음에는 좀 거칠고 험난할지 몰라도 갈수록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바르지 못한 길은 시작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만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지 아니면 갈수록 괴롭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참다운 마음 공부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성가 75장 이 세상 교회마다,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마땅히 그에 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탐하다 보면 벼락치기 같은 임시방편이나 부정행위 같은 정당하지 못한 유혹에 빠지기 쉽죠. 설령 그런 방법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들 온전한 내 실력이 아니기에 마음이 편안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함만 커지고 진정한 발전의 기회와는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부든 일이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고 편안해야 오롯한 일심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심이 바탕이 되어야만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원만하고 성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죠. 결국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가고자 하는 부당한 바람과 행동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심 공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날이 성숙해지는 승급의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일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번거로운지 혹은 평안한지 그 원인을 짚어보며 오늘 내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유념해보면 어떨까요?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이응준 교무의 사랑합니다, 졸 오스트로포의 당신의 꿈은 진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번거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 있으니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한다. 마음이 너그럽고 편안하면 내가 마주한 일을 대할 때도 즐거움과 활기가 넘칩니다. 자연히 일은 순조롭게 풀리고 우리 앞날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번거롭고 괴로움에 갇혀 있으면 일에 매듭을 짓기 어려울 뿐더러 스스로 앞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와 삶의 성취는 지금 내가 얼마나 정당한 길을 걷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내 안에 부당한 바람을 잠재우고 매 순간 정당한 행실을 쌓아올림으로써 오롯한 일심의 주인이 되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님과 함께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이것이 써 들어서 어디 무의까지 가야 돼. 써 들어가는 어디 한이 없는 아 다시 더 그것을 대조할 수 없 대조할도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유의는 한정이 있는 거예요. 유의는 유의 함이 있는 것이고 무의는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조하고 조절하고 그 고르고 그렇게 할 것이 없는 자리까지 가는 게 무의. 이 수상문 정해를 택복 광공하고 법을 해서 공을 강하고 아까 이치를 대조해서 자꾸 어지러운 걸 조절하고 이렇게 모으고 하나고 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할 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가는. 결국 그 자리가 자성정해까지 가는 거죠. 파는 차시 전문열기의 소행야라 하니 취차 양문정해하야 불무언이로소이다. 이것을 판단해서 말하기를 이 자 전문 이것을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 하열한 근기가 행할 바라 어떻게 어지러운 걸 대체하고 혼침한 걸 대체하고 이것을 하열한 근기 이 양문 정해 이 점수 이 자성문 양문은 자성문하고 자성정해하고 수상정해죠. 숭의 양 두 가지 정해를 할 때, 해 나갈 때 불무옥이다. 의심이 하나도 없을 것이로다. 이 두 개를 다 공부를 하면 내가 의심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약은 1인 소행야인된 위부 선의 자성문하야 정해 쌍수연후에 경영 수상문 대치 지공야이까. 다시 이제 질문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30장에서 깨친 후에 그 오후 점점 닦는 수상문 공부 자성 깨친 후에 자성문과 수상문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깨친 후에 그 자성문과 수상문은 같이 공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여기는 질문하기를 만일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한 사람이 행하는 바예요. 무엇을 자성문과 수상문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한다고 그래요. 깨친 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행한 바라고 한다면 다시 붙자 다시 먼저 의지한다. 무엇을 자성문에 다시 자성문 정과 해를 의지한다고 이게 먼저가 있거든요. 수상문과 자성문 공부를 할 때 자성문은 스스로 원래 갖춰있는 자리 정해 수상문은 거기에 바탕해서 닦는 공부인데 먼저 자성문에 의지해서 의지한다.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과 해를 쌍으로 닦아 정과 해를 한꺼번에 닦아 자성 정해 정과 해를 같이 닦는 연후에 그러한 후에 갱용 다시 사용하는 게 다시 갱자인데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갱자가 다시 갱자가 있고 고칠 때는 경이고 다시 할 때는 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을 때는 갱생한다 우리가 갱생 다시 어렵게 살다가 다시 산다 그런 의미고 고칠 경은 경칠 뭘 바꾼다 고친다 바꿔버린다 그런 뜻이고 경신 이거는 경신 옛것을 새로 고친다 또 하나는 종전 기록을 깨뜨렸다 그럴 때 기록을 갱신시켰다 그러잖아요 경신했다 교력을 경신했다 그래서 고친다는 의미 지난번에 기록보다 더 다르게 고쳤다 그래 경신이고 경질은 바꿔버렸다 사람을 이것을 교체시켰다는 의미고 갱생은 다시 갱자예요 그래서 이 갱을 다시 갱으로도 있고 고칠 경으로 읽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안 들은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갱, 다시 갱으로. 다시 쓴다. 어떻게? 수상문? 수상문에 있는 대치의 공을. 이게 여조사야. 한 사람이 자성문과 수상문을 하는데, 30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성문과 수상문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성문 정해는 원래 우리가 두려 대 갇혀져 있는 자리를 깨쳐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 자리를 깨쳐서 아는 걸 자성문에 있는 정과 해를 아는 거야. 그럼 그 자성문에 있는 정과 해를 알아서 그 정과 해를 같이 닦고 있는 것을 안 후에 그거를 대조해서 수상문으로, 수상문은 이제 그 자성문에 있는 정과 해를 그대로 따라서 헌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 수상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성문에 있는 원래 우리 자성에 갇혀 있다는 그 정과 해를 보고 잘못된 걸 대조해서 고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수상문 대치의 공부예요. 그러면 그 먼저는 자성문하고 뒤에 다시 고쳐서 수상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한 번에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깨치기 전에 점수 하는 것하고 깨친 후에 점수가 있어요. 깨친 후에 점수는 깨친 건 자성문 정해를 아는 것이 깨친 것이에요. 그것을 깨친 후에 다시 수상문을 공부를 하는 것은 오후의 점수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잘못했을 때 보고 고쳐서네. 그게 수상문 공부예요. 그렇게 하면은 먼저와 뒤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는데 어째서 그걸 보고 한 번에 하는 거나 하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선과 후가 있는데 왜 한 번에 하는 거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장 읽어보시면, 위부 선의 수상문하야 균조 혼란 후에 입 자성문이야이까. 먼저 의지해, 수상문에 의지해서 다시, 왜 자성문이 다 정해가 다 깨쳐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또 다시 수상문에 의지해서 균조 혼란해. 균조는 혼침에 빠진 혼란한 것, 어지러운 것을 조절하고 혼침에 빠진 걸 다시 균형 잡는 것이죠. 그래서 혼침과 어지러운 것을 균조, 고르게 하고 조절한, 그렇게 한 후에 써 들어간다, 어디로? 자성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수상문에 의지해서 균조한 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자성문을 먼저 한 후에 수상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는 것이네요. 앞에는 먼저 자성문에 들어가서 수상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다시 그런 먼저 수상문에 들어가서 혼침을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을 다시 다 다스린 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제 두 가지로 질문하는 것이네요.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자성문에 먼저 하고 그 앞장에서는 자성문에 의해서 정해를 갖춘 다음에 수상문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다른 하나는 수상문에 의지해서 어지럽고 어둡고 어지러운 것을 다 바르게 한 다음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로 질문하는 것이네요. 이게 31장에는 앞에서는 한 사람이 행하는데 먼저 자성문에 의해서 정해를 다 쌍수한 후에 수상문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상문에 먼저 의지해가지고 혼침, 어둡고 어지러운 것을 다 균조롭게 골란 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하는데 공부를 자성문을 먼저 하고 수상문에 가는 거냐, 수상문을 공부를 하고 자성문에 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하는 것이네요. 여기서 네. 질문의 뜻을 알으셨죠? 하나는 앞에서는 한 사람이 자성문과 수상문을 하는데 오후에 깨친 후에 그러면 자성문을 먼저 알아서 그 자리를 들어간 후에 수상문을 할 거냐, 아니면 수상문에 먼저 의지해서 어지럽고 혼란한 걸 고친 후에 자성문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같이 읽어보시면, 약 선의 자성 정해 즉 임은 적지하야 갱무 대치 지공이연이 하수 갱취 수상문 정해야리요.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 두 가지 중 하나 먼저 자성정예, 자성정예를 공부를 한 즉 자성정예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자성정예는 원래 우리가 갖춰져 있는 자성정예를 깨쳐서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 원래가 심진 원래 열하남도 어리석음도 없는 자리죠. 자성정예는 그 자리를 의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한 즉 알기 때문에 이문적지에 고요하고 이 고요적 지, 안다는 거죠. 고요하게 상, 고요하고 광명의 자리를 내 마음으로 움직여. 왜? 자성 정예를 알았기 때문에. 정은, 정을 공부하면 고요한 자리를 아는 것이고, 해를 공부하면 아는 자리, 영지가, 공정 영지의 자리가 다 개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자성 정예를 보았기 때문에 내 자성에 있는 정과 고요함과 자성에 있는 지혜로움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왜? 자성정예를 내가 알았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렇게 이미 알고 다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있는데 다시 대치의 공이 없을 것이요. 아니야, 다 알고 그대로 임의로 하고 있어요. 자성의 정예를 알고 있어서 고요하고 자성의 정을 공부하면 고요해지고 자성해를 공부하면 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다시 뭐하게? 다시 대치의 공.

수상문 하는 거냐, 수상문 한 뒤에 자상문 하는 거냐, 그렇게 하는 질문하고, 만약에 자성정예를 의지해서, 자성정예를 공부를 한 즉, 자성정예를 의지해서 공부를 한 즉, 고요하고 영지가 마음대로 내가 쓰고 있어. 근데 다시 뭐하게 대치공이 필요해서, 마음대로 다 쓰고 있는데 대치하는 공이 왜 필요할 것이며, 어찌 모름지기 수상문 정예를 취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죠. 대치공이 필요가 없는데 왜 수상문 정예가 필요할 것이냐. 이분은 오후에 자성문과 수상문을 많이 듣고 이해를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보시면, 여장호옥하야 조문상덕이요, 약선이 수상문 정예로 대치공성연회 취여 자성문 즉 완시 전문 열기 전문 중 열기의 오전 점훈수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네요. 여기서 다시 이제 질문을 여기 계속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장 호옥하야,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성문 정예를 했으면 수상문 정예의 대치공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내 마음대로 정과 해를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상문 정예가 필요 없어. 근데 수상문 정예를 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장수 장자인데, 원래는 장수라는 의미인데 또 하나는 이것이 가진다는 의미가 있어. 가질 장, 무엇을 가진다. 호옥, 이거는 호는 힐호죠. 희다는 건 하얗다는 거예요. 희다, 하얗다. 옥이 하얗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옥. 옥이 그래도 원래도 하얗나, 큰 옥이죠. 하얀 백옥을 가지고 조문상덕이야. 내가 자성문 정예를 알았으면 내 원래 자성문 정예는 공정영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정영지 하얗게 갖고 깨끗하고 맑은 공정영지를 갖고 있는데, 다시 수상문 정예를 이걸 대체해서 쓰고 대체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면 조문상덕이야. 하얗고 깨끗한 옥에다가 문양을 조각해. 거기다 뭐 잘해보겠다고 수상문 정예를 해서 덕을 쌓겠다, 뭐 자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거기다 문양을 새겨, 어디다 하얀 옥에다가 새겨서 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조각한다는 거예요. 새긴다, 조각. 문양, 문자나 문양, 글씨나 그림을 새겨가지고 덕을 상해. 하얀 백옥같이 원래 좋은 것을 거다 대고 무엇을 잘하겠다, 잘 가르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상을 없애겠다,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거 자꾸 쓰는 것은 조문상덕이다. 조문상덕이요. 만약에 먼저 써 수상문 정예로, 이걸 이제 먼저 자성문 정예를 깨친 뒤에 수상문 정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조문상덕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반대로 수상문 정예를 먼저 해서 대치의 공을 여는, 수상문 정예는 원래 갖고 있는 거 내가 맞았는 틀린 자꾸 대치해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걸 자꾸 고치는 것이 수상문 정예잖아요. 그 수상문 정예를 해가지고 대치공을 써. 어떻게? 아,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자꾸 해서 대치공을 완전히 써서 어떻게 했어요? 취어 자성문 중. 나갔어. 나갈 취자. 앞으로 나갔어. 어딜? 자성문에 나갔어요. 수상문 정예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치공을 썼어요. 써서 어떻게까지 갔어요? 자성문 정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지 완전히 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 점수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 하열하다, 이렇게 열등하다, 부족하다, 그러게 뜻이거든요. 하열한 근기, 이건 기는 근기. 이게 우리가 깨치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이나 뭐 계문이나 법문을 자꾸 들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 화열한 근기라는 건 상근기가 아직 덜 돼서 공부를 지금 중간에 자꾸 하고 있는 근기죠.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각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근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어떤 거냐면 깨치기 전에 점점 훈습하고 닦는 공부예요. 닦는 공부와 훈습은요, 우리가 밥을 해가지고 뜸을 들이게 해서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내가 했는데 이것을 계속 잘하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숙성시키는 거예요. 훈수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록을 운동선수 기록을 경신해서 막 연습을 하는데 그것을

0: 완전하게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훈수 완전하게 달리기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그 기초를 많이 닦았는데 아무 때서나 해도 슛을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히 한 거예요. 훈수 처음에 수술을 하는 걸 농구를 할 때 슛하는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나 내가 어디서 있어도 공을 슛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는 것이 이제 훈수 배치.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축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차서 잘 차면 이리 들어가는데 이게 넘어가잖아요. 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근데 그것이 이제 어디서 차도 이리 골대 안으로 착 들어갈 수 착착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수 배치.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공이 자꾸 위로 가든지 살짝 옆으로 가든지 이렇게 빠져서 좀 많이 안타까운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래서 국가대표하고 올림픽 대표하고 최고의 선수라 할지라도 이 골대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것이 이제 훈수라고 훈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해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는데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해도 계속해 참아서 그 경기 넘어가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이제 훈습인 거예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잘 참으면 다섯 번, 열 번을 참는데 열한 번, 열두 번까지 계속 찾기 힘든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훈습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내 자성과 자성 정해를 내 것을 세울 수 있는 힘.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을 손흥민이가 차고 가는데 여기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나를 잡아가도 내가 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죠. 훈수는 그렇게 하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면 나중에 자성적인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제 하이란 근기에서 공부를 깨치기 전에 공부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정과 해가 고르고 같이 된 것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를 상당히 하셔서 질문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자성정예와 수상정예를 잘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질문을 지금 하신 거죠. 기운 돈문 계좌의 선로 후수하여 용무공 지공야며 이제 그렇게 하셨네요. 어찌 기자 어찌 돈문이라는 건 도노문 가운데 도노 도는 깨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 개는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낫개자예요. 한 개 두 개 세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조사로 쓰였어요. 어조사. 이게 의미가 없어요. 도노문 가운데 있는 사람. 어찌 도노문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이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아.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아서 용무공지공이야. 공 없는 공을 쓰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게 앞에 말씀 공부를 할 때 도노문 가운데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도노는 완전히 깨친 자잖아요. 도노문 가운데 먼저 깨치고 뭐 뒤에 닦는 도노문 가운데에서 뒤에 닦는 공부는 이미 깨쳐서 알기 때문에 깨치기 전에 하열한 근기가 점수하는 공부하고는 길이 좀 달라요. 그래서 도노문 가운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아서 공 없는 공을 닦는 것과 쓰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친 후에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후에 자성문정에 수상문정에 하는 것하고 오전에 깨치기 전에 자성 수상문정에 공부하는 것하고 수상문정에가 같기는 같은데 하열한 근기가 닦는 것은 공을 많이 듣는 공이고 그 뒤에 그 깨친 후에 수상문하는 것은 차례를 알기 때문에 비교해서 바로 고치고 바로 고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무지공이죠. 수상문 오후에 깨친 후에 점수는 용무지공이고 깨치기 전에는 공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문 가운데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용무지공이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1: 일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앤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장거리 운행에서는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랜 시간 운전하고 오래 쉬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이런 장거리 운행에서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갑작스런 병이 나기 쉬운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멀미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멀미 증세가 있는 어린이는 차에 태울 때 가장 흔들림이 적은 뒷좌석 중간에 앉히는 것이 좋고요. 또 급출발이나 급제동 같은 급작스러운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멀미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멀미약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정확한 복용 방법이나 용량은 꼭 약사의 지시에 따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차 안에서 지루해진 어린이들이 차창 밖으로 몸을 내놓거나 장난을 하면서 차 문을 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등 어린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대정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

크게 보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도자의 처사에 네 가지 요령이 있나니, 첫째는 법규에 탈선됨이 없고 친소에 편착함이 없이 공평정직하게 처사함이요, 둘째는 소화를 놓고 전체를 살피며 근에 얽매이지 않고 원을 관찰하여 대국적으로 처사함이요, 셋째는 인정과 의리에 바탕하여 화기롭고 유여하게 처사함이요, 넷째는 회계를 분명히 하고 시정을 한결같이 명백하게 처사함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오늘 여기서 내게 꼭 이별을 말할 것 같아.
1: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굽고 문어 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3월에서 5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황사는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강화하는 현상 또는 강화하는 흙먼지를 말하는데요. 황사 발생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유발하므로 노약자나 어린이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호환경이나 마스크, 긴 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하면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청결하게 합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행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종사 하루는 역사 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 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에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지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대정경 인도품 5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 소용없다는 말은 그 사업과 그 물건에 인연을 끊는 말이니 쓰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고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취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3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둔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곳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촉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서 방송하는 광주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원음방송은 호출보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선물 같던 선선한 5월의 날씨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낮 기온이 제법 올라가 주말에도 여름 날씨가 될 거라고 하네요. 뜨거운 햇살이 쏟아질 걸 생각하니 창밖 풍경이 벌써 싱그러운 초록색 소음으로 가득한 느낌입니다. 일찍 찾아오는 여름의 인사도 반갑게 맞아줘야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마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신성품 9장입니다. 대종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제자들이 사뢰기를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리라.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스승의 마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미루어 짐작해보게 되는 법문입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아레니 아그바비안과 니콜라 스토커가 함께한 페이션스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 고성을 지르고 다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집에 살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더불어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일기법.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기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0. 한 제자의 여쭙기를 예로부터 자녀나 친척이나 동지된 사람이 자기 관계인의 영을 위하여 혹 불전해 헌공도 하고 선지식을 청하여 설법과 송경도 하게 하옵는 바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오며 그 정성과 도력의 차등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을 위하여 축원을 올리고 헌공을 하는 것은 그 정성을 표함이니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정성의 등급을 따라 축원한 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또는 설법을 하여주고 송경을 하여주는 것도 당시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 그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혹은 과거에 지은 악업을 다 받은 후에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모든 업장을 벗어나서 바로 선도에 돌아오기도 하며 혹은 앞길미한 중음계에서 후생길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찾아가기도 하며 혹은 잠깐 착에 걸려있다가 그 착심을 놓아버리고 천상 인간에 자유하여 복락 수용을 하는 수도 있으나 만일 자녀의 정성이 특별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도력이 부족하다면 그 영근에 별스러운 효과를 주지 못하게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고 하면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참된 위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정성과 역량을 다 들이지 아니하면 곡출이 적은 것과 서로 같나니라. 31. 서대원이 여쭙기를 천도를 받는 영으로서 천도 법문을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나니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혹 듣는 영도 있고 못 듣는 영도 있으나 영가가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들어서 깨침을 얻는 것보다 그 드리는 공력이 저 영혼에 쏟치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도의 인이 되나니라. 그리하여 마치 파리가 제 힘으로는 천리를 갈 수 없으나 천리마의 몸에 붙으면 부지 중에 천리를 갈 수도 있듯이 그 인연으로 차차 법연을 찾아오게 되나니라. 32. 김대거 여쭙기를 오늘 2살 된 어린아이의 49일 천도제를 지냈사온데 어른도 모든 의식을 다 이해하여 천도받기가 어려울 것이오늘 그 어린 영이 어떻게 알아듣고 천도를 받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에는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나니 천도되는 이치가 마치 식물에 걸음하는 것 같으며 지남철 있는 곳에 무쇠가 따라 붙는 것 같나니 일체 동물은 허공계의 영근을 받고 삶으로 허공법계를 통하여 진리로 죄를 올리는 것이 그대로 영근의 걸음이 되어 효과를 내나니라. 33. 또 여쭙기를 그렇게 죄를 올려오면 각자의 평소에 지은 바 죄업이 그 경중을 물러나고 일시에 소멸되어 천도를 받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업의 경중과 기념주의 정성과 법사의 도력에 따라서 마치 태양이 얼음을 녹이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녹일 수도 있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죄를 올리는 공이 결코 헛되지는 아니하여 반드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선연을 맺게 하여 주나니라. 34. 또 여쭙기를 천도제를 어찌 49일로 정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대개 약 49일 동안 중음에 어렸다가 각기 어변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다시 한번 청정 일념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과거 부처님 말씀을 인연하여 그날로 정해서 천도 발언을 하는 것이나 명을 마친 즉시로 착심을 따라 몸을 받게 되는 영혼도 허다하나니라. 35. 또 여쭙기를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고 하였사온대 금생에 재받고 복받는 것을 보오면 그 마음 작용하는 바는 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도리어 부귀가에서 향락 생활을 하는 수가 있었고 또는 그 마음이 착하여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사오니 인과의 진리가 적합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셨나니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에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에 마음은 선하나 일생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에 괴가하여 회양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 생의 최초 일념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30장에서 3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성규의 노래 최후의 일념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4. 이어 말씀하시기를 더구나 이 마음 공부는 한번 실력을 얻고 보면 능히 우주 만유를 지배할 수 있으며 명예와 재보와 일체 모든 학식을 다 참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 실력 있는 외화는 근원에서 흐르는 물 같고 실체에서 나타난 그림자 같아서 그 물과 그림자가 전부 참으로 화하게 되나니라. 보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보살 성현들의 명예를 누가 허리 있으며 그 권위를 누가 아슬리 있으며 그 모든 장엄을 누가 싫어할 리 있는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찬란해지고 인간이 깨달을수록 더욱 높아져서 이른바 욕심 없는 자리에서 도리어 큰 욕심을 이루게 되나니 그대들은 이 욕심 없는 경계를 잘 닦고 형상 없는 실력을 잘 양성하여 우리 대종사의 정신개벽공사에 각각 큰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때의 이름 드러내기는 쉬우나 그 실을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나타난 명상 알기는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투득하기는 어려우며 일시에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는 쉬우나 그 근본적 선근을 배양하기는 어렵나니 명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오직 실상이 서야 그가 참 소득이요 참 명예니라. 6.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외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 같나니라. 7. 말씀하시기를 소인에서는 잘 묻히고 악은 잘 드러나나니 그것은 부정한 것을 아무리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가 밖으로 풍김을 막을 수 없는 것 같고 군자의 허물은 잘 묻히고 선은 더욱 드러나나니 그것은 누더기 속에 금옥을 싸도 금옥의 가치는 한 가지인 것 같나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외식에 힘쓰지 아니하고 내술을 철저히 하며 항상 그 실력을 충실히 기르기에 힘쓰나니라. 8.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9.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10.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11.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언서판이라 하여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하였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12. 말씀하시기를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4장에서 1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마음심기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9. 대산종사 교단의 지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교단의 역사가 수만 대를 지나더라도 신용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떳떳한 원칙과 사물의 근본 원리에 바탕한 처리를 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오직 정교 동심으로 나라와 세계를 구제하는 일에만 정성을 다할 뿐 물질적인 이익에 잡히거나 끌려가서는 안 되나니 특별한 인물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건실한 계획만 설명해 줄 뿐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맡기고 서로 그 일을 못하거나 다르게 하더라도 그 앞길을 열어주고 터주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10. 대산종사 한 정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깐디의 무저항, 비폭력주의는 알고 있으나 그 위대한 힘이 금욕과 불살생의 도덕 훈련에서 나온 줄은 알지 못하나니 위대한 정치가가 되려면 첫째, 직접 살생하지 말 것이요. 둘째, 원수라도 죽기를 바라지 말 것이요. 셋째,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글로 쓰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11. 한 교도가 사례기를 시국이 어수선하니 불안하고 답답하여 밝은 지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도 클 때는 아프기도 하면서 변화를 해가듯이 이 시대도 전환기에 있으므로 좋아지려고 그러는 것이니라. 진리는 있을 것은 있게 하고 쓸 것은 쓰게 하며 없을 것은 없애고 넘어질 것은 넘어지게 하느니라. 특히 진급기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강급기에는 나빠지는 쪽으로 변화를 해가나니 지금 한국은 진급기에 있으므로 이번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전화위복이 되어 국운이 더욱 크게 열릴 것이니라. 12. 대산종사 김준 새마을 연수원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국민운동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 한 마음을 찾아 잘 가꾸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일을 할 때에는 옳다고 생각되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면서 길게 계속 끌고 가야 하느니 누가 찬성한다고 일을 하고 시비한다고 일을 그만두고 누가 따라온다고 일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느니라. 깐디 한 사람이 있어서
인도를 구원하였듯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길게 멀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계획을 세우고 내실과 저력을 쌓는 데 힘을 써야 하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장차 이 나라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국가, 사회, 종교에 헌신한 분들을 조상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것이요. 둘째, 민족 정기를 높이 드러내야 할 것이요. 셋째, 민족 중흥을 넘어서서 조국을 대흥시켜야 하느니라. 더욱이 우리나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 일을 위해서는 정치, 국방, 경제, 문화, 외교 등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인화 단결이 가장 급선무니 이를 외면한 어떠한 주의 주장과 명분도 큰 위험과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14. 대산종사. 한 종교인이 찾아와 저희는 반공과 승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례니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멸공을 하자고 하지만 극단으로 하면 안 되나니 멸공보다는 반공이 낫고 반공보다는 승공이 낫고 승공보다는 용공이 낫고 용공보다는 화공이 낫고 화공보다는 구공이 나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남과 북이 한 형제요 동포임을 하루속히 깨달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유래가 깊다 이 말이죠. 시작이 지금 혁신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혁신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는 교구단의 정체성은 어디서 형성됐는가 하면요, 혁신에서 형성됐다 이 말이죠. 혁신. 자, 이 혁신이라는 지금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부각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우리 교단에서 부각되는 단어 모르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개벽요? 낙원세계? 아, 현재 지금 말이죠. 기도요? 혁신. 아이고, 혁신. 혁신이라는 단어는요,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볼 때 소태산 대종사님의 초기 교단을 만드는 포부와 경륜이 어디 들어있는가 하면요, 혁신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자, 혁신 한번 하면 됩니까? 자, 그러니까요, 조선불교를 완전히 혁신하는 것은 지금 제일 처음 소태산 대중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계속 제도와 관념 이 속에서 그 파묻혀 산다 그랬죠, 제가. 이걸 말이죠,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혁신, 다시 혁신, 계속 혁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혁신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지금 차제에 지금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러면은요, 이런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시대적 상황이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남은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것은요, 트렌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읽고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야 한다. 따라가지만 말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단체가 될 때 그 단체는 말이죠, 발전하는 단체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자, 그런 게 그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이끌어가자 가기 위해서 제가 읽은 칼럼을 제가 하나 오늘 지금 소개 말씀을 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1: 참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시대관이에요. 자, 시대관, 시대관을 이제 지금 이 칼럼 제목에서 딱 이제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역전의 시대와 초역전의 시대. 시대와 역전의 시대와 리버스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 멘토링. 뭐 이거 지금 제목 봐서 뭔 말인가 모르겠죠? 제가 이제 설명하면 압니다. 설명하면 초역전의 시대와 리버스 멘토링. 참 제목 멋집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면요, 멋지게 지금 이게 이제 정말로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멋지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천문적인 석학이나 이게 아니면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 하면요, 초역전의 시대를 주도하셨고, 다시 말하면 더 그러고 리버스 멘토링을 주도하신 어른이 뭔가 하면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원불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의 원불교는 이런 지금 종교예요. 자, 초역전의 시대. 아, 초역전.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제 한번 그 살펴봅시다요. 이제 이 지금요, 지금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면요, 자식이 부모보다도 똑똑한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보다도 똑똑한 세상이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보다도 똑똑한 시대예요, 지금은요.
2: 그래야 좋죠.
1: 그래야 좋습니까? 오, 그렇구나. 자,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한 시대. 이게 초역전의 시대의 전형적인 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배가 선배보다도 똑똑한 세대, 세상. 후배가 선배보다도 똑똑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고와 생각과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내가 뭐가 된다 그랬죠? 꼰대. 후배가 선배보다도 똑똑한 세상이 지금 됐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사원이 임원보다도 똑똑한 세상. 임원보다도 더 똑똑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죠. 야, 자, 이런 이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사가 장교나 간부보다도 똑똑한 세상. 병사가 장교나 간부보다도 똑똑한 세상. 역전됐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초역전의 시대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해가죠? 아, 우리가 그런 시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게 이해가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젊은 사람들의 지능이 높아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지능이 높아져갖고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능, 그러면 지능이 뭡니까? IQ. 우리나라 IQ가 어쩌다 그랬죠, 제가요? 자, 평균 IQ 105, 세계 제1위. 이런 나라가 한국이다, 이 말이죠. 평균 IQ 105 내지 106이에요. 그 106을, 이 말이죠. 세계에서 최고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이 젊은 아이들이 지능이 똑똑해갖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된 그 원인을 여기서 이 지금 칼럼에서는 이렇게 그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명의 주기가 단축되어 나타나는 현상. 신문명의 주기. 이게 자꾸 단축돼요. 신문명의 주기가 단축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예를 제가 이제 어떻게 단축되는가.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떤가 하면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뭔가 하면 이 천년을 천년이 늘 농경사회가 끌고 왔어요. 뭐 요새 지금 또 며칠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호남 최후의 부자라는 칼럼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하여간 있더라고요. 호남 최고의 이제 부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역경과 난경을 거쳐갖고 최후까지 부자로 남았는가, 만석권으로 남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천년을 농경사회가 이끌어 왔어요. 사실 그래서 그 뭐 천석권, 만석권 뭐 그랬죠?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게 뭐 우리가 말이죠. 조선조 500년간도 농경사회였죠. 그것도 그전에도 다 농경사회였죠. 다 지금요 농경사회 속에서 한 천년을 농경사회가 이끌어져 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그 농경사회가 천년이 됐는데 이것이 농경사회가 뭐로 바뀝니까? 산업사회로 바뀝니다. 산업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사회의 문명 주기는 뭔가 하면 300년. 300년간 산업사회가 주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단축됐죠? 단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에서 300년으로 단축되버린 산업사회를 우리가 거쳐왔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산업사회인데, 그러면 이 산업사회에서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인데 거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주기, 이제 주기는 이게 이제 몇 년인가 하면요. 20년이에요. 20년. 20년 되면 갑니다. 20년. 그렇게 엄청 단축됐죠? 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 지식정보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20년이에요. 자, 그러면요. 20...

0: 오래 이렇게 살잖아요. 이 농경사회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나이, 경험, 관록,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그런 시대다, 이랬어요. 그래서요. 이때는 나이 든 사람이 항상 밑에 사람들을 불에 쏘고 그러고 살았죠? 그러고 안 살았습니까?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나도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하대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말이죠.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 제가 그 말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는요, 결국은요, 말 끝이 안 좋더라니까. 내가 지금 말 못합니다. 자, 이게 지금 농경사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하는데, 여기 지금 새롭게 이런 지금 300년 가는 것에서 신문명의 주기가 계속해서 지금 빠르게 변하잖아요. 빠르게 지금 신문명의 주기가 바뀌거든요. 이제 바뀌면은요. 지금 우리 지금 사회에서 이런 거 MZ세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한다 이 말이죠. 사회에 진출을 하니까 M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초역전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MZ세대가. 이게 사회 진출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 MZ세대가 사회 진출해가지고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사회의 현상들이 초역전의 현상으로 바뀌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모, 자녀, 이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일들이 다 뭔가 하면요, MZ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큰 사람들은요,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응하고 살려고 하면은요, 일생 동안에 계속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이 뭡니까?
1: 세상에 맞춰 사는 거죠.
0: 몸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몸을 몇 번 바꿔야 되는가 하면요, 네 번에서 다섯 번의 변신을 해야 돼요. 변신. 네 번에서 다섯 번의 변신을 해야지만 이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렇죠. 20년 만에 한 번씩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80 먹은 사람은 4번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변신을 계속 해야 돼요. 변신을 하지 않으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은 뭐가 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자기 변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변신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너희 덕분에 선생님도 배워.
3: 서로를 향한 이 한마디가 교실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준 선생님이 있고 누군가에게

0: 에는 이해해준 학생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교실을 만듭니다. 존중은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입니다. 광주교육은 학생과 교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1: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계.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예전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못지않게 이 스승의 날에도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참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일절 없어졌죠. 오히려 과하게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조금은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가장 확실한 건 직접 말로 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15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으로 멜로망스의 인사 전해드렸어요. 예전에는 진짜 어린이날, 어버이날 못지않게 스승의 날 준비하느라 진짜 바빴던 것 같아요. 뭐 반 친구들끼리 이번에는 어떻게 선생님을 좀 깜짝 놀래켜드릴까, 어떻게 감동을 좀 전해드려볼까, 반별로의 경쟁하듯이 이벤트를 준비했던 기억들도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스승의 날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더라고요. 뭐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져서 사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거 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이들이 뭔가 이런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많더라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는 꼭 잊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참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길러낸다는 거, 키워낸다는 거, 뭐 성장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뭐 곳곳에 계신, 이제 뭐 학교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곳곳에 인생의 누군가의 인생 스승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전국의 스승님들께 모두 모두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8075님이 연아씨 굿모닝입니다. 어머, 금요일 아침이라서 요 단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굿모닝. 이번 주 내내 일어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주말만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아, 이제 오늘만 버티면 토요일 모두 파이팅 해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진짜 굿모닝이겠네요. 8075님. 그래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내고 나시면 내일은 좀 여유 있게, 뭐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조금 늑장 부려도 되는 주말이니까요. 오늘 파이팅입니다. 586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학급 회비 걷어서 선생님께 꽃선물도 드리고 손편지도 모아서 전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제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저는 또 이 말이 조금 또 너무 옛날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반은 이렇게 친구들이 떡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쌀을 한 종이컵 하나씩만 이렇게 모아와서 쌀을 싹 걷어서 방앗간에 가져다 드리면, 돈은 사실 많이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쌀을 가져다 드리면 그거 쪄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백설기 같은 거 스승의 날에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선생님이랑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어떤 반은 백설기인데 우리 반은 돈 좀 써서 무지개떡이다 막 이런 거. 그런 걸로 약간 반별로 경쟁하고 했던 것 같은데, 품목부터 벌써 너무 옛날 느낌이 훨씬 나네요. 신복수님이, 연아씨 반가운 아침입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보자고요. 하트하트하트 하셨어요. 신복수님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트하트하트. 자, 오늘 2부에는 신청곡 왔죠요 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양파, 애송이의 사랑, 한스밴드, 어른이 될 때까지.

양파 애송이의 사랑 한스밴드 어른이 될 때까지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6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5907님이 어제는 완전 여름 날씨더라고요. 낮에 잠깐 나갔다가 와 깜짝 놀랐네요. 오늘도 덥다는데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아침부터 뭐 춥지 않습니다. 전혀. 오늘 처음으로 저는 겉옷 없이 출근을 했는데 전혀 쌀쌀하지 않더라고요. 어제 낮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여가지고 하긴 30도가 넘어갔으니까 여름 날씨인 게 맞긴 하겠죠. 오늘도 낮 기온 꽤 오른다고 하니까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비바 소울의 노래 듣고 올까요? Swing My Brother.

0: 여보세요?
1: 미스라 뭐하니?
0: 나? 편지 써.
1: 누구한테?
0: 있잖아 걔.
1: 야 너 아직도 걔 생각하냐? 잊어라 좀. 야 나와 나와. 타블로는 뭐하냐?
0: 아마 일촌 파도 타고 있을걸.
1: 야 네 좋아하는 그 작가 전시한다는데 같이 갈래?
0: 너는 그냥 혼자 있을래.

비바솔의 Swing My Brother,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보라미유 행운을 부탁해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 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온.
4: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4: 온.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4: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테온. 경농이 만듭니다.
5: 아마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잘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저 막막했어요. 그래서 믿고 맡겼죠. 첫날부터 마지막 장지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6: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박재정과 서윤이 함께 부른 지금 이대로만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오늘도 우리 가족분의 신청곡 3곡 배송할 준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선택하셨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배송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세 곡까지 묶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 쌩하니 배송해 드릴게요. 마마무 기대해도 좋은 날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함께 만나볼까요?

메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고 쓱 빠르게 배송해 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0642 고객님께서 언니 애들 앞에선 정말 말이랑 행동을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을 때나 일어설 때 잔뜩 찡그리면서 아이고구구구구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니까 이제 4살 된 저희 아이가 똑같이 그러는 거 있죠. 얼마나 웃기던지.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이 앞에선 좀 참아야겠어요. 라며 신청하신 유주의 애구구구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럼블피쉬 아이고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0642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곡을 짜요. 오늘은 0642님의 신청곡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요조의 에구구구, 하이라이트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럼블피쉬 아이고 전해드렸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마치 이렇게 그 뭔지 모르겠어요. 뭘 의식하지 않는데 흐짜 약간 이런 거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어구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말들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0642님 우리 으짜 소리 없이 애구구구 소리 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잠시 후 3부에는 로라장 오픈합니다. 오늘도 신나는 노래들 함께 해볼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해 주시고요. 2부 끝곡은 김동률입니다. 리플레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두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력과 청력, 또 판단력도 저하되면서 운전 중에 위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를 깜빡

0: 하고 밀고 들어오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무심코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연령층의 운전자에 비해서 야간 시력 저하로 야간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받는 예우나 예절을 운전 중에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오면서 나이든 자신보다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기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들 스스로도 야간 운전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하겠고 주변 운전자들도 이런 특성을 알아서 양보하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옷이 좋다 해서 그대로 입으면 내게는 맞지 않는 법이니 나의 품과 키에 맞춰서 지어야 내 옷이 되나니라. 안으로 자립하고 밖으로 화하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는 것이 시대의 양책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1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바삭해.
6: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6: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6: 맛있는 60개 치킨.
5: 이름이 뭘까요?

얘들 안녕.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냈지? 여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오늘 뜨거운 태양 아래 너희들과 로라장을 달릴 생각을 하니까 아침부터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오늘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났지 뭐야. 너희들도 나만큼 이 시간을 기다렸다면 머리 위로 도그라미!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다른 건 다 잊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고.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음 바로 신청해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활짝 열어놓을게. 모두들 준비됐어? 다 같이 Let's Roll!

따라 조금 달라 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동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타가정음악다방 스피노프 Let's Roll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윌 스미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에드 쉬런 Shape of You, 청하 Love You, 뒷번호 5229 친구가 신청한 진우션 엄정화 말해줘, 뒷번호 3591 친구가 신청한 빅뱅의 몬스터, 유피의 바다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지금 흐르는 아하 Take on Me 들으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해보자고. 다같이 Let's Roll라.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2: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1: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2: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주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5: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0: 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똥떨어 똥똥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해질 무렵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이들이 모두 떠나가 버린 텅 빈 놀이터에 앉아 있으면 오래전

0: 언젠간 꼭
1: 오노의 첫사랑으로 4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3부의 로라장 여러분과 또 신나게 즐겨봤습니다. 효주아빠님이 오늘 노래 좋은데요 해주셨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주 로라장은 또 효주아빠님의 선곡으로 채워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주 금요일에도 로라장 오픈할게요. 바다 Sweet My Love 전해드리고 오늘 준비한 알짜 정보 함께 하시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서운해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재난문자 글자 수확대 및 중복 검토 기능 도입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요, 오늘인 15일부터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의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요. 유사 내용이거나 중복된 문자는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전국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재난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추진됐는데요. 그동안 재난문자는 글자수가 90자로 제한이 돼 있어서 재난 발생 지역과 위험 상황, 대피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 유사한 재난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면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고 정보 전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죠. 단, 확대된 재난문자는 집중호우와 같은 여름철 재난과 관련한 안전 안내 문자에 적용이 되고요.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를 기준으로 유지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나윤권 내가 될 그날까지 로꼬 펀치 Say Yes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만 박스,

합니다. 오늘 끝곡 팀에 고마웠다고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나니라.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시간이 좀 여유로운 날, 늘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여태 다니던 길이 더 낫던데요? 다른 길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좋겠어요. 자주 다니지 않던 길, 하지 않던 방식들. 그게 더 나으면 나은 대로 이득이고, 별로면 그동안 하던 게 더 낫구나 싶어서 뭐 다행이고요. 어느 것도 손해날 일은 아닐 거예요. 단, 여유가 될 때 혹시라도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두 가지 말고 세 가지여서 나머지 하나도 마저 해보려고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